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Lately, spearheaded by the 2030 generation, young people are moving past simply viewing traditional artifacts like antique dishes, furniture, and hanbok inside museum glass. Instead, they're actively collecting them to fit their personal taste and enjoying them in their daily lives, giving rise to a new trend known as antique digging. So joining us today is Mr. Park Yo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똥골똥한 나날. He wears hanbok as everyday clothing, as you can see today, while researching traditional attire and antique culture. Today, we're going to dive into why the younger generation is turning its gaze back to tradition and uncover the true hidden charms of hanbok and antiqu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박영빈, 골똥골똥한 나날 작가와 함께합니다.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전통 복식과 골동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왜 다시 전통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복과 골동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 골동인 박영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골동품도 모으고 있고 이렇게 한복을 입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집가 분과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수집한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라는 게 제 철칙입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현대 삶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와 이런 골동품들을 직접 향유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He shares out of a deep love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ntiques. He lives a life centered around wearing hanbok and collecting antiques as well. He points out that what sets him apart from typical antique collectors is that he actually uses most of the antiques he collects in his daily lives. He wears them and based on this unique lifestyle, he explains that he primarily focuses on activities that promote and share the experience of enjoying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within contemporary life. And listeners, as you can see, he is wearing a beautiful hanbok today. So I want to hear,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the hanbok you're wearing today?
2: 오늘 멋지게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입고 계신 한복은 한복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요. 이제 네. 여름에 맞는 한복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이 외출할 때는 지금 보신 갓이라고 하는 이 모자들을 이제 쓰고 나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네. 이 갓은 말총, 그러니까 말 꼬리털이죠. 말총과 이제 대나무로 만든 실로 만들어진 갓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갓이 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네. 제일 오래된 갓이에요.
0: 네. 그래서 이 얼마나 오래됐죠?
1: 대한제국 때 가시니까 대략 한 150년 정도 된 가시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가시의 특징은 이렇게 좀 챙이 좁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봉경님께서는 상투는 하신 거 아니시죠? 라고 보내셨는데요.
1: 상투는 네.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상투를 네. 고정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안에 다 제가 쓰고 있긴 해요.
0: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복은 얼마나 오래 된 걸까요?
1: 이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모시로 만든 것인데요. 이 한복 같은 경우는 1960년대경의 옷을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앤틱샵에 갔다가 입어봤는데 맞네 해서 이제 조금만 이제 뜯어진 부분만 수선을 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It's beautiful as you can see. So a little bit of explanation of things that he is wearing today. So kat, which is the hat that h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hat. He said it is actually horsehair woven together and it is made 150 years ago. And he has about 4 kat that he owns, and this is the oldest one he owns. And the hanbok he's wearing, it is specially made for summertime.

0: time, but he said it is from 1960s. So when he bought it and it fit him perfectly, he had to fix just a little bit, but it is definitely beautiful. And I wish you can see it up close, because there is a little bit of patterns even in the strings. It's beautiful indeed. Well, you recently gave a lecture theme, The Style and Adornment of the Joseon Yangban, and you've been connecting directl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interested i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Young Antique Exhibition. So what core message did you want to share there? And what was the most maybe memorable reaction that you encountered on site? 네, 최근 조선 양반의 멋과 꾸밈 강연과 또 젊은 골동 전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만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또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최근에 조선 양반의 멋과 꾸밈과 이제 부산 오초량에서 진행됐던 젊은 골동 전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분들이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이런 고미술과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주시거나 혹은은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전통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대에서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북토크 혹은 전시 등을 통해서 이런 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예, 저도 생각지도 못한 게 정말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고무된다고 할까요? 좀 기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오, 그렇군요. Now he shares that his message was about how traditional culture isn't actually as ancient or distant as we typically think, and that even if something is old, it can easily be used today as a fresh expression of one's unique individuality. And he notes that through these recent lectures and book talks and exhibition, he has been forming meaningful connections with peers and people of various generations who, you know, shares an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together. Now, it seems this antique digging culture is becoming quite a trend, especially among the 20-30 generation. In your opinion, what is driving young people to find such a unique charm in our traditions right now?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골동 디깅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이게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는 그런 시대라고 했을 때 전통 문화와 골동품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여유, 쉬어가는 여유, 약간 한 템포 느린 어떠한 그런 휴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 이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골동을 찾아다니는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소문이 금방 갔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가게인데도 가면 아, 뭐 당신 이야기 들어봤다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0: 네.
1: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분위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면은 물건을 안 보여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살 거라고, 이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안 보여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좀 열린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당장 고미술로 유명한 서울의 인사동이나 답십리 등의 고미술 상가를 가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아예 젊은 분들이 그런 수집한 앤틱을 모아서 가게를 여시는 분도 계시곤 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시적인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가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이 관심이 잠깐의 유행을 넘어서 좀 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So he shared, while there are various reasons, it is likely because traditional culture and antiques actually offer a rare sense of leisure and rest, a chance to catch one's breath in today's fast-paced modern society. And reflecting on the past, he notes that when he first started collecting, it was rare to see young people in the scene, so much so that rumors about him spread quickly, and store owners he had never even met would greet him saying he had heard about them. Actually, they had heard about him, and he mentions that the market used to be somewhat closed off, with dealers hesitant to show their items right away, especially to younger generations. However, he observes that the atmosphere

0: has undeniably become much more open nowadays. And he views this shift very positively, but he also confesses to a slight worry that this might just be a fleeting, short-lived fad that could suddenly fade away. And I do hope otherwis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u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똥골똥한 나날. Long before this trend even took shape, you were already wearing hanbok regularly and steadily researching traditional culture. I even heard that you've been wearing hanbok since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So was there a special turning point or inspiration that drew you to traditional culture so early on?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 오셨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전통 문화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사실 이렇다 하고 콕 집을 수 있는 계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골동품을 모은다고 할까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집안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외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배를 타시는 이제 큰 배를 타시는 선원이셨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래도 이제 집안 여기저기에 뭐 외국에서 가져오신 기념품이나 뭐 선물 받으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만지고 보다 보니까 나도 뭔가 나만의 물건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러한 경향이 하나 있었고 또 한복의 경우엔 어릴 때부터 이제 역사나 뭐 박물관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한복이 쟤는 되게 이뻐 보이고 이게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싶다. 에서 이제 입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골동을 수집하고 이렇게 한복을 입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된 게 지금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오랜 시간 쌓여서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Very cool. So he says he can't pinpoint to a single specific moment that started it all. However, when it comes to his habit of collecting antiques, he believes his family definitely had an influence. Both his grandfather and his father were sailors who worked on large ships, which meant his home was always filled with exotic souvenirs and gifts brought back from foreign countries. Seeing and touching those objects growing up inspired him to collect and start collecting things of his own. And as for the hanbok, he explains that because he loved history and visiting museums from a very young age, he simply thought the clothing looked beautiful and felt drawn to wear it. And he notes that these different childhood experiences naturally combined to fuel his lifelong passion for collecting antiques. And as we mentioned, you also wrote a book called 골똥골똥한 나날, which reframes old objects not as dusty relics, but as part of our daily lives and personal taste.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stories you were you've captured in this book and what core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most through your writing? 예, 골똥골똥한 나날이란 책에선 오래된 물건을 우리의 일상과 취향으로 풀어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제 책 골똥골똥한 나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골동품 수집과 전통문화를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모은 책입니다.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고 하다 보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흥미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즐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즉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골동품이라는 취미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제 골동품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는 사실 다양한 장르로 정말 광범위하게 있죠.
0: 그럼요.
1: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골동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골동품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동품과 그런 물건을 모으는 것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책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And we're seeing some of the photos of things that he collects, I believe. 작가님이 지금 이제 다 수집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전통 골동품들 맞죠? 지금 네네. 보고 있는 사진이 그렇군요. 저건 뭘까요, 작가님?
1: 저거는 화병인데.

0: 돼요. 조금 아주 골동품은 아니고 이제
1: 네.
0: 근대에 재현된 건데 이제 우리 것은 아니고 중국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는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그
1: 네.
0: 병에 이제 지난 봄에 이제 작약을 받아서 꽂아뒀던 사진입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So this is a collection he has from actually China, but beautiful, and he does use it. 작가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0: 네.
1: 저 사진은 뭐죠?
0: 저것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인데요.
1: 네.
0: 향을 담아둔 그 향합, 인세스캐스트인데,
1: 아.
0: 이제 보시면은 뚜껑에 한글이 쓰여 있어요.
1: 네.
0: 저거 같은 경우는 원래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한 조선시대 때 이제 소설을 찍기 위해서, 한글 소설을 찍기 위해서 만든 목판이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식 인쇄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목판이 필요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1: 네.
0: 방치가 됐어요. 근데 그
1: 아.
0: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그랗게 잘려서 저렇게 그러니까 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한글 소설 목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10장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소설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이제 저 판으로 찍었던 소설도 남아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좀 이렇게 귀한 한글 자료로서도
1: 그러네요.
0: 내지는 또 이게 우리 문화 유산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도 알수 있는 자료로서 제가 되게 아끼는 물건입니다.
1: 그렇군요. And all these, artifacts and things that he's collecting, they are, I can see how much he loves, all of them. And, just explanation of each and every one of them. We will continue to show, these photos of things that he's collecting on our YouTube channel. So do check it out. And he explains that his book, so talking about 골동골동한 나날, is a compilation of stories about his antique collecting and his lifestyle of enjoying traditional culture. Recalling how many people previously told him they were interested but didn't know how to take the first step. So he notes that he wrote this book specifically for them. And the primary message he wants to convey is simply that collecting antiques is not a difficult or intimidating hobby. He points out that while collecting as a hobby is currently popular across many different genres and styles, antique collecting is just one of those many options. Well, reading through your book, traditional attire like the hanbok and kot feels like much more than just old clothing. It comes across as a language of its own, carrying the lives, aesthetic senses, and the culture of the people of that era. So, in your eyes, what is the single greatest charm of the hanbok? 예, 책을 읽다 보면 한복이나 갓 같은 전통 복식도 예, 단순한 옛날 옷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미감 그리고 문화가 담긴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한복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0: 사실 저는 이제 골동품 애호가지 한복 애호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1: 네.
0: 사실 골동품과 전통 문화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또 이제 제 수집 철칙인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더 한복을 자주 입게 이제 좀더 이렇게 갖춰서 입게 되는 것뿐인데요.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의 매력을 꼽자면 이제 저는 바로 넉넉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별명을 하는데
1: 네.
0: 바로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이제 한복의 옷자락에서 생긴 별명이죠. 근데 이러한 그 바람의 옷이란 그런 멋 역시도 이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람을 감싸는 그런 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한복을 입게 되는데
1: 네.
0: 그렇게 되면 또 항상 이렇게 갓을 쓰게 됩니다. 이제 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총하고 대나무로 만드는 남성용 모자인데 사실 모자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햇볕에 가려지는지
1: 네,
0: 그런
1: 많이 안
0: 기능은
1: 가리네요.
0: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정말로 그냥 예절을 갖추기 위한 예장에 가까운 모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을 꾸미는 이런 갓끈도 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오늘은 이제 심플하게 그냥 검은 리본이지만 사실은
1: 네.
0: 이것도
1: 패턴이 있어요.
0: 패턴이 있는 비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 네.
0: 실크로 만들어진 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지금 명품 시계로 왜 남자들 뭐좀
1: 네,
0: 꾸몄네
1: 그런
0: 하잖아요.
1: 브랜드가
0: 네, 그때는
1: 있죠.
0: 이제
1: 네.
0: 갓끈으로 그때 알아봤었습니다. 옛날에.
1: 그렇군요. 작가님, 이
0: 네.
1: 봉경님께서는 한복이 조금 길어서 움직임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상에서 보완이 가능할까요?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이죠. 익숙해져서 이제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라고 말을
1: 네.
0: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려는 그런 분들은 그냥 짧은 옷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소매가 되게 짧은
1: 네, 너무 길진
0: 두루마기고
1: 않네요.
0: 네,
1: 네.
0: 이제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긴 것도 있긴 하지만
1: 네.
0: 이제 그렇게 자기가 편한 식으로 조금 개량해서 입어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So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봉경님. Now he clarifies that he actually considers himself an antique enthusiast rather than a hanbok lover because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are deeply intertwined and because he sticks to his strict collecting rule, if it cannot be used in real life, do not bring it home. Wearing hanbok regularly simply became a natural extension of his lifestyle. If he had to maybe pick the ultimate charm of the hanbok though, he says it is its loose fitting style. He notes that hanbok is often called the 바람의 옷, clothing of the wind, due to the way its fabric flutters and the breeze. And he believes its true beauty lies in this generous fit that loosely and comfortably envelops the body. And rather than serving a practical purpose, he talked about cut functions as a formal ceremonial headwear. And because of this, people often adorn them with striking elaborate hat strings, 가끈. And he says today he's wearing a simple black one, but also if you look closely, there is patterns on them as well. So it's kind of like wearing an expensive watch or brand name clothing as well. Now, by using an old cut as interior decor or maybe bringing traditional utensils into your everyday routine, you're constantly reinterpreting tradition through a modern lens. In your view, what does it truly mean to carry tradition forward? And why is this kind of creative reinterpretation so important? 오래된 컷을 인테리어로도 활용하시고 전통 기물을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오늘의 감각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왜 이런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있는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새로운 시도와 이제 기술의 다양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장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게 뭐 시장에 풀리는 것이 당연시된 현대 사회이지만, 예, 전통 기물의 이제 전승과 재해석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공예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고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또 그렇게 기술과 전통이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손과 눈이 닿게 되면 그것은 결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가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가고 재해석하는 이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떠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I love how he phrased it. So while preserving tradition exactly as it has been passed down is of course important, there must also be space for fresh attempts and technical diversity. In a modern society where mass factory production is taken for granted, he believes that passing down and reimagining traditional artifacts allow us to really rediscover and reflect on the true value of handmade craftsmanship. To him, carrying tradition forward and giving it a modern twist means actively keeping it alive in our minds and continuously remembering its unique valu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Hyuk-bin here in the studio. Now, looking ahead, what are some personal goals you are determined to achieve? And what kind of shape or spirit do you hope our traditional culture will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우리 전통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졌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일단은 박사학위 취득입니다.
1: 네.
0: 아직 학위 과정 중이어서.
1: 네.
0: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강연하고 하면은 이게 주변에서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목표라고 하면은 책을 조금 더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전 책과 같이 이제 골동이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틀을 뭐 전부 박살내고 그중에 뭐 한 조각 잡서 이거 전통 문화예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그런 시대가 좀 보입니다만서도 하지만 이제 저의 지론은 전통이란 소재 틀은 남긴 상태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is most immediate and definitive goal is to obtain his doctorate, and beyond that, he hopes to write a few more books, which will likely continue the theme of his previous work, exploring a lifestyle centered around enjoying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사실 이런 라디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1: 네.
0: 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막 집중적인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정말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0: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동품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제 기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네,
0: 네 향운제 박영빈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골동품과 또 전통문화가 결코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요. So he shares that this is actually only his second time appearing on a live broadcast. And today it just really, he expresses how incredible happy he was to hav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is. And he thanks all the listeners. We have Jerry님 saying, 작가님 선비처럼 웃으시네요. 여우로움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본경님께서는 오늘 코너 덕에 오늘 전통을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I love that. I do hope that we all take some time to check out some of the antiques and Korean traditional things around here in our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u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동골동한 나날.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영빈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Michael Carayon with The Simple Things.

0: 규제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7월을 기점으로 해외 경유의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한 국가인 만큼 3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오는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전면 판매할 방침입니다.
1: I see. So President Prabowo made the official announcement on the 17th at an event at an Air Force base in East Java.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B50 biodiesel, a fuel that blends 50% palm oil with petroleum diesel, making Indonesi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mandate B50. In line with that, the government has stopped issuing import permits for foreign diesel as of July, with a three-month transition period leading to a full nationwide rollout at gas stations by October 1st. Well, what is the projected scale of the economic benefits from halting diesel imports? 경유 수입을 중단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0: 네,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B50 전환을 통해 국가 연료 수입 비용을 최대 170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13조 7천억 원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내 판매 산업의 부가가치를 약 23조 4천억 원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해외 석유 기업으로 유출되던 외화를 통제하고 이 대금을 국내 판매 농가로 환원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 그렇군요. 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외화를 국내 농가로 되돌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큰데요. So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e shift to B50 could reduce national fuel import costs of by up to 170 trillion rupiah, the equivalent of roughly 13.7 trillion Korean won. On top of that, the domestic palm oil industry is expected to see its added value rise by more than the equivalent of around 23.4 trillion Korean won. The broader strategy is to redirect the foreign currency that was previously flowing to overseas petroleum companies back into the domestic economy, channeling it toward local palm oil farmers. Well, are there concerns about mechanical reliability when applying high concentration biofuel to actual vehicles and large equipment? 고농도 바이오 연료를 실제 차량이나 대형 장비에 적용할 때 기재적 문제는 없나요?
0: 네, 정부는 이미 선박, 기차, 대형 중장비 및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증 테스트를 완료해 엔진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다만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림부가 초기 물량으로 350만 톤의 원유 팜유를 긍급 배정했는데요. 210만 명 규모의 현지 관련 업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원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입니다.
1: 그렇군요. 에너지 자립을 향한 현지 인프라 구축 추이를 계속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So the government has already completed 6 months of testing across ships, trains, heavy industrial equipment, and regular passenger vehicles to verify engine safety.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has urgently allocated 3.5 million tons of crude palm oil as an initial stockpile. The key challenge going forward is maintaining that supply chain while sustaining employment for the roughly 2.1 million people working in the related domestic industry. And we'll definitely have to continue to keep an eye on the lo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ward energy depende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Indonesia. We'll have to continue to connect with her next time.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news today.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1: All right, and listeners, the time is now 11:52 here in the studio.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morning so far. Some of the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listener question: which pie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would you most want to bring into your everyday life? And we have Danny Lee Nim saying, 뭐라해도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요. 기다림과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 한국 전통 음식이 내 일상에서 제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Yes. All the time and effort and love that goes into Korean food, it's not easy to do that every single day. But when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9: 2:00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ola,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0: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3: Honey, I'm so happy we came to this concert today. I had no idea Tae Shin-dong Daniel could sing so well. Oh, his live vocals were amazing.
4: Yes, sweetie. Enjoying his voice is great and all, but can you pay attention to my needs?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bathroom right now.
3: What? Then why were you holding it in all this time? Go! Run to the restroom! The exit is over there.
4: Okay, but to get to the restroom, I have to leave the venue. I'm not sure if I can come back. Oh, wait, there's an usher over there.
1: 안녕하십니까, 관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콘서트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4: Excuse me, can I leave and come back? Oh,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1: 네? 컴백이요? 아, 맞아요. 오늘 가수님이 컴백하시고 처음 무대가 맞으십니다. 가수님 컴백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No, no, no, no. Not the singer. Me. I just want to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1: 아, 관객분이 컴백을. 혹시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가수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컴백 날짜를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 No, no, no. I'm not performing. I just need to come back after using the restroom.
1: 아, 새로 발매하시는 곡이 화장실 관련한 곡인가 봅니다. 앞으로 관객님, 아니 가수님의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No,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now.
1: 오늘 배워볼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I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1: Can I leave and come back?
0: 콘서트나 행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an I leave and come back?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재입장 가능합니다. You can re-enter with your ticket.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Sorry, we don't allow re-entries.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4: Can I leave and come back?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5: 부산? For my 부산.
6: 부산 하면 For my 부산.
2: 하나, 둘, 셋.
7: 부산 is good! For my 부산!
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9: 부산. Oh, Gino, where is Gino? I love his very calm and clear voice. For my Busan. Welcome back, everybody. This is For My Busan. It's 5 o'clock on the dot, Monday, the 20th of July. You're here with me, Laura McClucky. I'll be with you all the way until 6 p.m. this evening. Thank you for tuning in and being part of our show today. It's always a pleasure. It's always nice to have you with us, and I'm glad that you could be with us today. So, hello. And welcome. Listen, I have lots more coming up for you today. But the first thing I want to do is let you know that our text topic today is about the weather. 네, 여러분,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어디에 가도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덥죠? 아, 오늘 너무 춥죠? 뭐 그런 식으로 스몰 톡은 예,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떤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씨, 어떤 날씨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is it 눈 내리는 날? But not 비 내리는 날? 아, 오케이. 한국어 어렵다. 아, 아니면 햇님 만나는 날? 만나는 날 아니면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날씨 따라 듣기 좋은 노래도 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We're asking for your favorite kind of weather, why you love it, and a song that goes with it. That's what we want to listen to and hear from you today. And of course, in the second half, we make a playlist. We play as many of your song requests as possible, and one person will be the winner of the day. 네, 여러분, 2부에서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신청곡을 다 모아서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up next, are you ready? This is 이 여름 summer by Cool, and we'll see you after this.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that Money Groove with Jo Tae-jo.
1: 안녕하세요.
0: The number one, TJ 씨. How are you?
1: So good.
0: So good?
1: So good.
0: You look good in red.
1: Ah, really? Yeah. Thank you.
0: Yeah.
1: Thank you.
0: You look very tanned as well. Have you been tanning?
1: Yeah, 좀 탔어요. 이제 밖에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0: 선크림 안 발라요.
1: 발... 가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0: 그러니까. 응. 다른 거를
1: 맞아요.
0: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
1: 내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아직 습관이 없어요.
0: 나 선크림 습관이 진짜 강합니다. 선크림 100%.
1: 예. 예.
0: 뭐 흐려도 선크림 발라요.
1: 아, 흐려도.
0: 비 내려도 뭐 밤인데도 선크림.
1: 나가기 전에.
0: 나가기 전에. 항상.
1: 아, 그러게.
0: 항상. 근데 너무 좀 the red color, the hair back 잘생겨. 잘생긴다. 진짜 잘생겼어.
1: 에이,
0: 진짜로.
1: 뭐
0: 잘생겼어요.
1: 로라 뭐 먹고 싶은 아니, 거 있어요?
0: 왜냐 맛있는 거 스테이크 한우.
1: 그래 어쨌든.
0: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하기 전에 항상 생강차를 사고 올라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카페에서 뵙고.
1: 맞아요.
0: 근데 내가 더블 테이크는 했어요. 더블 테이크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더블 테이크.
0: 이게 뭐 어? 잠깐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어?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1: 네네네.
0: 와 잘생겨. 어? 태준 씨.
1: 오.
0: 그래서.
1: 나도 똑같았는데. 저 여자 예쁘다 했는데. 로라다 와. 이렇게 됐는데.
0: 여기 심하다. 립 서비스 심하다.
1: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So listen, this is a segment that go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TJ 씨 will be here to perform two songs for us, and also to practice some English. So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yeah. So yeah. Well, let's see what happens, shall we? 그래서 먼저 TJ 씨, can you play us a song?
1: Yeah.
0: 먼저 우리 노래 좀
1: 오늘은
0: 해주시고.
1: 오늘은 이글스의 Desperado 한번.
0: Desperado.
1: 아,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0: 네.
1: 사실 잘 부르고 싶은데 항상 네. 그. 공연할 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은데 조금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0: 맞습니다.
1: 잘 못해도 용기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합시다.

0: 어렵다.
1: 어렵다.
2: 근데 로라가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1: 너무 네. 재밌어요.
2: 네, 아 좋습니다.
1: 아 노래방 네. 가자.
2: 아 노래방.
1: 이 방송 네. 포기합시다. 아. 노래방 가자. 한우 먹으러 가고. 네. that was 네. so good. That was so good. 아 근데 데스페라도, 네. 네. 데스페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2: 데스페라도가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무법자들, 무법자 이렇게 해석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외톨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Desperado is, yeah, it's like, actually it's an old, old word for like a cowboy or a robber or 진짜 오래 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2: 네.
1: 뭐 카우보이나 뭐 진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범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진짜 desperate한 사람이거든요.
2: 네.
1: 근데 뉘앙스가 약간 desperate, 뭐 despair. 이거는 뭐 despair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박 PD, what's despair? In
3: bear,
1: not bear, 나 곰은 아니에요.
2: 곰 말고.
1: not this bear, despair. 약간 너무 너무
2: 절망한 사람.
1: 절망? 맞아요.
2: 아.
1: 그래서
2: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인 거죠.
1: 너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모든 해결법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예, 문제가 안 풀렸다.
2: 맞아요.
1: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영어로 얘기를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he's a desperado 약간 뭐 촌스럽고 뿐만 아니라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2: 나쁜 말 하는 느낌이에요.
1: 나쁜 말에 약간 욕도 아니지만 안 좋은 말이에요.
2: 예. 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가사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1: 맞아,
2: 정말
1: 엄청 예쁘다.
2: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지만 옆에서 그 너무 그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막
1: exactly.
2: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렇게 힘을 필요하는 사람. Desperado다.
2: 예.
1: 맞아요. Yeah. So the lyrics of it are really like someone who wants to give help to somebody else. 맞아요. 근데 부르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어떤 뭐 가사에 어려운 거 있어요?
2: 그 이런 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 boys.
1: 아 boy. 어렵다.
2: 그러니까 don't you draw 이거를 뭔가 딱 말하듯이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왜냐면요 단어로 읽으면서 부르면 단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소리로 하면 그래서 내가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대신에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 boy.
2: Diamond boy.
1: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노래로 부르면 괜찮아. 그래서 don't you draw the queen.
2: Don't you draw the queen of
1: diamonds boy. Diamonds.
2: Diamonds.
1: Like almond처럼. Almond. Diamond. Diamonds boy.
2: Diamonds boy. Diamonds boy.
1: Perfect.
2: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1: Draw.
2: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1: Beautiful. 근데 문제는 뭐냐면
2: yeah.
1: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은 발음. 스코틀랜드랑
2: 부산이랑 좀 가까운가 봐요.
1: 진짜 yeah. 가깝다.
2: 예.
1: 근데 바로 따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you copy me so perfectly that you sound very Scottish. I love i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2: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 boy.
1: Yeah, perfect.
2: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1: Yeah. Easy.
2: Yeah, thank you.
1: So if you ever see, in any casa, if you see Don't you 항상 don't chew.
2: Don't chew. 야, don't chew.
1: Don't chew.
2: 특히 이 부분들이 가사 뜻 그 해석이 돼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하니까 잘 이렇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특히 또 부산에서 그 팝송을 한다는 건 외국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1: 이 노래 진짜 좋아하실 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2: 진짜 그죠.
1: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네. 네. So you should practice and do it.
2: Yeah, 하겠습니다.
1: 할 수 있어요.
2: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너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예. 레인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노래 네. 하면 좋아요.
2: 네,
1: 이글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if someone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How do you support them or comfort them? Like in Korean or like just you, TJ 씨? If 네, 혹시 주변에 있는 뭐 친한 누군가가 좀 힘든 시절이나 뭐 힘이 필요할 때 보통 맞아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2: 괜찮다.
1: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2: 괜찮아.
1: It's okay. 이거는 It's 나쁜 okay. 말. 나 항상 몰라요. TJ 씨가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2: 너무
1: 항상
2: 사투리가 세서 그렇죠.
1: 박 PD 눈빛 네. 보고 오케이 오케이. What is
2: 괜찮아.
1: It?
2: 괜찮아.
1: 아.
2: 그게 사투리를 하면 괜찮다.
1: 괜찮다.
2: 어, 괜찮다.
1: 괜찮다.
2: 어, 오. 오. 오. 너, 너무 잘하신다.
1: 괜찮다. 네.
2: 어, 오. 완전 오, 네이티브 괜찮다. 부산. 예. 아. 근데 막 근데 좀 더 하면 이제. 괜찮다. 이건 너무 다정 아주 다정하게. 근데 조금 진짜 그 좀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
1: 괜찮다.
2: 어, 괜찮다.
1: 괜찮다.
2: 어, 괜찮다.
1: 어, 괜찮다. 괜찮은데.
2: 괜찮은데.
1: 괜찮은데. 네. 아,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응원이에요? 괜찮다는 네. 약간 컴포팅이잖아요.
2: 네.
1: 어,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힘내세요. 그런 표현은 있어요?
2: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1: Is there anything to say come on you can do it. I believe like 그 표현 있어요?
2: 어.
1: What would you normally say?
2: 뭐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2: 아니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1: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가.
2: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뭐라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화이팅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걔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먼저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뭐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할 수 있어. 안심을.
1: 이게 아주 좋은 팁 드릴게요. So this 네. is like something you need to always remember. 영어로 그 응원합니다.
2: 네.
1: 응원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2: Fighting.
1: Fighting. 맞아요. Fighting. 근데 fighting은 English잖아요. 아. Konglish잖아요. 근데
2: Konglish예요?
1: Konglish 맞아요.
2: 미국 사람도 fighting 안 해요?
1: Fighting은 안 해요. Fighting은 진짜 싸우자.
2: 아 진짜? 네. 어, 하면 안 되겠네.
1: 몰랐어요?
2: 몰랐어. 몰랐어요.
1: 그래서
2: 외국 어, 자주 했는데.
1: Fighting 이렇게 하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네 fighting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fighting이라는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This like cheer, right? 근데 왜 그 영어로 cheer up 하는 말이
2: 예.
1: 절대 하면 안 돼요.
2: 아.
1: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뭐 다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anyone who's speaking English 영어 하는 사람들 원어민한테 cheer up이라고 하면 나 슬프면 cheer up 듣고 싶으면 약간 내가 그런 한마디로 내 고민이나 희생이나 다 뭐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느낌이에요.
2: 예.
1: 그래서 cheer up이라고 하면 진짜 기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2: 그죠 그죠.
1: Cheer up 진짜 여러분 앞으로 cheer up 하는 말이 하지 마세요.
2: Yeah.
1: Okay. Cheer don't up. Don't say cheer up.
2: 원래 몰랐어 그렇지가.
1: 맞아요.
2: 안 할 수 있어요.
1: Cheer up은 약간 cheer up. 별로 듣기 싫은 말이에요.
2: 네 cheer up. 그럼 뭐 좀 뭐 힘들어 가지고 힘든 친구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괜찮아. 뭐 이런
1: 괜찮아
2: 어떻게
1: 할 수
2: 위로할까요?
1: 있어요. 좋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you should probably acknowledge like the something is hard. 그래서 예를 들면 it must be hard for you.
2: 아.
1: 뭐 약간
2: it must be hard.
1: 아, 아. 이해할 수 있다.
2: 아, 이 진짜 힘들겠다 이 말이죠.
1: 예, 진짜 힘들겠다. 어. 이해할 수 있다.
2: It must be hard. 어.
1: 왜냐면요. 그분이 슬프고 그냥 바로 응원 듣자마자 뭐 기분이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comforting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if you want to say like 힘내세요, you can say 힘내세요. You would say I believe in you.
2: I believe in you. 아.
1: 어, I believe in you.
2: I believe in you. 와, 어,
1: 이거는
2: 진짜
1: 약간
2: 좋다.
1: 약간 cheesy인데 I believe in you. 근데 누구한테 좀 예를 들면 우리 아들한테 좀 엄격하게 나 무서운 엄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알지? 엄마는 진짜 너 믿어. I believe in you. I know you can do this. I believe in you. 자신감 생기기 위해서.
2: 어.
1: 그거는 진짜 좋아요. 어.
2: Yeah.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2: I believe in you.
1: 그거는 yeah. 조금 조금 cheesy해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영어로 하면
2: It must be hard.
1: It must be hard for you. Or I can.
2: It must be hard for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2: This must be hard for you. This must be hard for you.
1: I'm here for you.
2: I'm here for you.
1: 나 옆에 있어.
2: 예.
1: 같이 가자. 그런 느낌이에요.
2: Yeah. This is 뭐라고?
1: This must be hard for
2: this
1: you.
2: This must be hard for you.
1: I'm here for you.
2: I'm here for you.
1: Yeah.
2: I'm here.
1: I'm here for you. 뉘앙스가 달라. 나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니면 화이팅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너무너무 안 상대방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2: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그 말을 했던 게
1: yeah.
2: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1: You
2: 이렇게
1: can do it. Come
2: on. You can do it.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없어서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옆에서 너 할 수 있어 이러면 못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1: 맞아요.
2: 그러니까 아 뭐 아 괜찮아. 뭐 그냥 옆에서 내가 근데 그런 것 같아.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2: 난 네 옆에서 난 널 응원해. 뭐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1: Yeah, you can do it. 아. I'm here for you. You can do it.
2: You can do it.
1: 근데 I'm 중요한 거는 눈에서 눈빛 보고
2: 맞아요,
1: you
2: 맞아요.
1: can do it. 진짜 진실로 얘기해야 돼.
2: 맞습니다.
1: You can do it.
2: You can do it, Desperado.
1: Fighting.
2: Fighting.
1: Are you gonna sing us one more song?
2: Yeah.
1: Yes. I love it. You can do it, TJ. 무슨 노래입니다?
2: 그 여름이니까 그래도 남초 커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라 올여름 부산에서는 20명이 구급조치를 받았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 6명, 해운대 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해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관련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Jellyfish stings have been reported in increasing numbers at local beaches. This summer, 20 people in Busan have received emergency treatment after being stung by jellyfish. Songjeong Beach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cases with 10, followed by Songdo Beach with 6 and Haeundae Beach with 4. As Nomura's jellyfish have been moving into the area from the southern coast, authorities are warning that a related advisory may be issued this week, urging beachgoers to remain calm.
2: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 첫날인 오늘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부산 선언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무력 분쟁, 기후변화 등 세계유산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포럼 정례화와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2030년 세계유산 등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3: The 48th sess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being held in Busan officially opened yesterday and is now underway. On the first day of the plenary session today, the committee officially adopted the Busan Declaration aimed at protecting World Heritage Sit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eclar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global cooperation in addressing threats to world heritage, including armed conflicts and climate change. Busan Mayor Chun Jae-su met with the UNESCO Director General and proposed establishing a regular international forum and cooperation for the inscription of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on the World Heritage List by 2030.
2: 정부의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부산 신항의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확대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기존 LNG 벙커링 터미널을 저탄소, 무탄소 연료까지 공급하는 복합에너지 터미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선박 연료를 다변화하고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등 부산항의 글로벌 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The expansion plan for Busan New Port's eco-friendly integrated energy terminal has been included in the government's revised basic port plan. The plan involves expanding the existing LNG bunkering terminal into an integrated energy terminal capable of supplying low-carbon and zero-carbon fuels. The Busan City Government expects the project to diversify ship fuels, prepare for the era of Arctic shipping routes, and enhance Busan's port's global competitiveness in shipping and logistics.
2: 부산시는 오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동남권 최초로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멘토링, 법인 설립과 사업화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기술 창업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와 추천서를 제공해 외국인 창업 인재의 부산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3: The Busan Global Startup Immigration Center has officially opened at Busan Eurasia Platform, becoming the first center of its kind in the southeastern region, and it will now begin full-scale operations. The center provides step-by-step support for international aspiring entrepreneurs, including education, mentoring, assistance with establishing companies, and business development. Those who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will receive points and recommendation letters needed to obtain a technology startup visa, helping international startup talent settle in Busan.
2: 부산도시공사가 6개 지구 행복주택 892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빈집 발생에 대비한 예비 입주자 선발로 최종 순위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3: Busan Urban Corporation is recruiting prospective residents for 892 units of happy housing across six districts. The applicants include young adults, university students, newlywed couples, and senior citizens.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online for 1 week from July 27th to August 3rd. This recruitment is for selecting standby residents in preparation for vacancies, and the final rankings will be announced in November after eligibility reviews.
2: 출근길 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버스 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7시 20분쯤 삼진역의 59번 신재욱 기사는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자 안전한 곳에 버스를 세우고 직접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승객은 곧 의식을 되찾아 119에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3: A bus driver saved a passenger who collapsed on the way to work by performing CPR. At around 7:20 a.m. last Friday, a passenger on Samjin passenger bus Route 59 suddenly lost consciousness. Driver Shin Jae-wook pulled the bus over to a safe location and performed emergency first aid, including CPR. The passenger soon regained consciousness and was safely handed over to 119 paramedics.
2: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3: Hot weather will continue in Busan tomorrow.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with humidity at 88%.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n Kim.
2: 홍정화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전방 확장 이전 All Star English. 자, 우리 부스타 여러분, 저희 이사했습니다. As you can see, especially those watching on YouTube. 그런데 우리 부기 어디 갔습니까? Where is 부기? 부기! Come on, baby!
4: 나를 찾는가? 와! 아, 근데 새로운 거 장난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제가 왔어요! 투어? 왔어요! 이사떡 가지고 왔어요!
3: 얼른 투어 하세요.
4: 어디 와? 아, 뭐야, 우리 교실이야, 교실?
3: 교실이네.
4: 나 공부한다고 일부러 교실로 가져온 거야?
3: 교실에 턱시될 것 같습니다.
4: 진짜 그나 근데 약간 좀 어색하다.
3: 네.
4: 약간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이거.
3: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4: 어? 치워도 되나요?
3: 부기 얼른 자리 앉으세요.
4: 아,
3: 교실입니다. 얼른 자리 앉으세요. 지금 반장이거든요 제가.
4: 네. 근데 이거 와 애린 장난이다. 눈이 아파요. 눈곱도 엄청나다. 제가 또 이제 민섭이 위해서 이렇게 실어 또 챙겨왔거든요. 민섭이 자, 아무것도 안 해왔죠?
3: 부기, 우리 지금 오프닝 2분째 하고 있거든요.
4: 아, 그래요?
3: 빨리 얼른 시작해야
4: 되니까. 5분까지 괜찮지 않나? 아닌가, 아닌가? 아,
3: 않습니다.
4: 아, 잠깐만요. 네. 할 게 많아요, 제가. 이어폰도 차야 되고.
3: 네.
4: 이어폰 세팅 부탁합니다.
3: 어이구, 와, 부기 옆에 스태프까지 붙입니다.
4: 네. 민섭이, 우리 소통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니까.
3: 그렇죠. 이거
4: 이어폰 착용은 해야죠.
3: 이거 살짝 갑질 아닙니까, 이거?
4: 아, 민섭이.
3: 네.
4: 이거 나 입장 시킨 것도 이쪽에 시킨 거란 말이야.
3: 그래요?
4: 내가 당한 거지, 갑질이 아니라.
3: 와, 우리 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쵸, 부기? 네. 근데 이사 왔는데 부기 옷차림 장난 아닙니다.
4: 장난이지. 또 저는 또 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옷을 맞춰 입고 오거든요.
3: 네네.
4: 아무튼 부산 여러분들, 저희 이사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넓은 데 와가지고 기분 좀 냈고.
3: 네.
4: 민선비 이사떡 준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선비 거
3: 어이구.
4: 자, 민선배용 이삿떡.
3: 와, 부기가 이사 왔다고 여러분 이삿떡을 갖고 왔네요.
4: 이거 내꺼.
3: 나 이거 보고 나 그거 티라미수인 줄 알았어요.
4: 티라미수 케이크.
3: 기대했는데.
4: 티라미수.
3: 이거 무슨 떡이죠, 부기?
4: 시루떡 몰라, 시루떡?
3: 아, 시루떡. 맛있겠다.
4: 아, 시루떡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3: 어우, 맛있겠다.
4: 원래 이사할 때는 이 시루떡이 또 필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민선배가 외국산이잖아.
3: 그쵸, 그쵸.
4: 이제 외국산에 맞게 또 도넛을 만들어 왔지.
3: 이야, 나 이거 시루떡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빨리 도넛 내세요.
4: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3: 아, 그래요? 좀 비싼 도넛인데.
4: 뭐 내가 돈 내고 산 거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
3: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기 나중에 이거 박스 냅두고 가세요.
4: 달진 않아 먹고 싶다.
5: You know, back in the day, here in Korea, bringing 팥시루떡 to your neighbors was just what everyone did after moving, right? But these days, now, people usually leave a pack of official trash bags, 쓰레기 종량제 봉투, with a friendly note on the doorknob instead.
4: 근데 나는 이왕이면은 과제 선물이 좋은데. 하여튼 민선배 어쨌든 뭐 선물이 중요한 건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쵸?
3: 그쵸.
4: 아무튼 이번 올스타에서도 이 새 전방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분 익명의 친구.
3: 아싸 잉글리시 지금 출발. 미리 했습니다, 부기. 네, 음악이 없거든요, 지금.
4: 아, 출발했구나.
3: 네. 자, 부기, 자기소개 해주세요.
4: 헬로 부산 여러분들, 시즌방에 입주 완료한 월요일 스타 부기입니다.
3: 네, 부기 in the house. 뿌이.
4: 뿌이. 네. 떡 언제 먹어요? 먹고 생각만 되나?
5: 아 저는 이 도넛 먹으려고요.
4: 아 아니 이거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 이거 같이 먹을 거야 이거 건들지 마 저기.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4: English
5: in the brand new studio. 와 여기서 첫 생방송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4: 오 북이. 진짜?
5: 북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생각 떴어요?
4: 아 그냥 뭔가 드디어 이제 나를 품을 만한 사이즈의 스튜디오가 됐구나. 그리고 나를 품기에는 너무 작았거든.
5: 네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4: 그쵸 뭔가 앉으려고 하면 엉덩이가 낑기고 나 들어갈 때 민선배 비켜서 일어나야 되고
5: 맨날 여러분 저 가방이랑 이런 거 옛날 스튜디오에서 맨날 바닥에 놓고 하면 부기가 지나갈 때 맨날 밟았거든요. Every time he would step on my bag.
4: 타이타이 민선배 밟았다뇨.
5: 밟았잖아요.
4: 민선배가 잘 치고 났어야지.
5: 아 부기가 지나가도 제가 치워야 됐었습니까?
4: 미선배, 네. 안 그럼 밟히니까 너무 그쵸, 좁아서. 그쵸.
5: My apologies. 그럼, my mistake.
4: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러면 사주시니까 okay.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You're welcome.
5: My mistake이라고 하니까 you're welcome이라고 하네요. 그럴 땐 보기, it's okay.
4: 아,
5: it's alright.
4: Okay. It's okay. 네,
5: 좋아요. 자, 여러분. When you move here in Korea, you bring 파치루떡 to your neighbors. And giving the 떡, you would say, Nice to meet you.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영어로 해석하면 뭐 please, you know, take good care of us. 이렇게 말하기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right? But these days, that tradition of going to your neighbors and giving duck, well, it has changed quite a bit, right, Boogie?
4: 맞아. 이제는 이사미는 이 파시루떡부터 돌렸는데 요즘에 뭐 종량제 봉투나 키친타올, 뭐 구운 과자 등 해가지고 실용적인 거 있잖아요.
5: 네.
4: 오, 왜냐면은 파시루떡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5: 그쵸.
4: 이사 왔으면은 솔직히 집 정리할 때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5: 네, 맞습니다.
4: 뭐 봉투나 아니면 요리할 때 키친타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5: 네.
4: 아 근데 나도 과자 좋아하는데 이사해야 되나? 저는 만약에 이사하면은 그 쓰레기 봉투보다 구운 과자로 부탁드립니다.
5: 그럼 뭐 부기는 뭐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냥 부기 아무거나 갖고 오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4: 아니야 미선배 나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5: 아 그래요?
4: 그럼요.
5: 예를 들어 아 야채.
4: 야채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5: 네.
4: 먹긴 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민선배 싫어하는 음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5: 찾는 중입니다
4: 제가
5: 여러분.
4: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찾으신 분께서는
5: 보기 싫어하는 음식 찾으면 let us know. 완전 큰 big update 되는 겁니다.
4: 아 그럼. 그 음식은 절대 사주지 마세요.
5: So these days people tend to give more practical gifts instead of things like you know official trash bags or kitchen towels. And instead of meeting their neighbors face to face, a lot of people just leave a small gift with a note hanging on the doorknob. 부기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어떤 거요?
5: 네, 방금 제가 말했던 거예요.
4: 제가 말했던 걸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행인된다고
5: 그렇죠. 요즘 이제 선물들을 이제 뭐 떡이나 뭐 이 뭐지 종량제 봉투 주는 것도 조금 옛날 트렌드긴 한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작은 선물. 를 이렇게 조그만 한 뭐 very cute like 종이백에 넣어서 그 handle, doorknob에 이렇게 걸어놓고 뭐 안녕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인사한대요 요즘.
4: 아 맞아 요즘에는 약간 그 이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5: 네.
4: 조금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5: 그렇죠.
4: 좀 민망할 수 있어가지고
5: 네.
4: 그렇지 그리고 또 방해될 수 있잖아요.
5: 맞아요.
4: 위에다가 새로 있어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5: 네.
4: 놓고 가는 것도 좋긴 한데.
5: 맞아요.
4: 뭔가 이웃 간에 얼굴 마주칠 일이 잘 없잖아요.
5: 맞습니다.
4: 그래서 이사 왔다는 별미로라도 한번 얼굴 이렇게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근데 잠깐 우리 뉴 스튜디오 왔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PD님이 막 여러 막 이 화면 다 엑스페리멘트하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방금 아까 저 작은 제가 작은
4: 하트 들어갔었어.
5: 하트 안에 제 얼굴이 있었는데 왠지 부기가
4: 방금 뭐야? 방금 액자 뭐야?
5: 이거요. 이 화면 부기가 저를 엄청 사랑스럽게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4: 아 그거 부기. 하트를 좀 얼어만져 주겠습니다.
5: 선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4: 아 근데 민선배.
5: 네.
4: 그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5: 그렇죠.
4: 미국은 이 사람이 좀 어떻게 해요?
5: Now in the U.S. it's a little different. People often celebrate with a housewarming party. They invite their friends and family over. 미국에서는요. 하우스워밍 파티를 열거든요.
4: 하우스워밍 파티?
5: Housewarming party. Now,

0: In Germany, 독일로 갑니다. 오? Deutschland. People traditionally give bread and salt 오. as symbols of prosperity and good fortune. 독일은요, 빵과 소금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1: 빵과 소금?
0: 아, 나는...
1: 빵은 염지 약간 맥주 선물할 것 같은데.
0: 어, 그 빵 갖고 맥주를 만들 수 있나?
1: 아, 거기로 쓰는 건가?
0: 이스트도 있고 하잖아요.
1: 아, 맞죠.
0: 맞아요.
1: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긴 한데.
0: 독일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저는.
1: 아, 근데 소금이 또 선물한 거 특이하다.
0: 어, 맞아요.
1: 그쵸. 소금은 예전에 그 민선배 어릴 때 오줌 싸면 뿌려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거 몰라요, 민선배?
0: 어디를, 소금을 어디 뿌려요? 소변 보고?
1: 그거 가면 소금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민선배.
0: 아, 네.
1: 안 해봤어요?
0: 어, 저는 안 해봤어요.
1: 아,
0: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토일렛 변기가 있었거든요. 북이는 변기가 없었구나.
1: 어디까지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요. 그 이제 밤에 지도 그린 다음에 네. 소금 언드로 이렇게 다 다녀봤어야지. 아, 한국 그쵸. 사람이구나. 하지.
0: 북이 죄송한데요. 저기 멀리 우리 스튜디오 너무 크잖아요.
1: 어디?
0: 저기 멀리 부장님 본 것 같은데 빨리 해래요.
1: 뭐라고요?
0: 부장님 빨리 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너무 재밌다 하고 뛰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잘.
1: 여기 근데 안 보여 좋다.
0: 그렇죠.
1: 명령을 약간 살짝 무시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방금 봤어. 아 눈물이 쳤어. 아 오마이갓.
0: 자 그래서 뭐 나라는 달라도 결국 마음은 같습니다.
1: 맞아. 여러분, 앞으로 잘 지내자.
0: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1: 먼저.
0: 네.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이제 올스타 뉴 스튜디오로 왔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잘 지내봐요.
1: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새로 만난 이웃에게 뭐 앞으로 잘 지내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한국식에 뭐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건 영어로 해석하면 뭐 let's be close, 뭐 let's be friends 하면 첫 만남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 왜요?
0: 네. 아, 뭐냐면 let's be friends라고 하면 우리 자기 소개도 첫 만남인데. 내가 이분이랑 친구 뭐 가능한가? 살짝 이게 좀 필터링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1: 약간 협박점 될 수 있구나.
0: 그래서
1: 자,
0: 오히려
1: 친해집시다.
0: 조금 더 캐주얼, 조금 더 노멀하게 뭐 응? 그런 옆집의 이웃에 네이버하게 네이버한테 인사 주려면요. 뭐 우리 앞으로 자주 봬요. 뭐 종종 만나요.
1: 종종 만나요?
0: Hope to see you around 이렇게 하죠.
1: Hope to see you around.
0: 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천천히.
0: 네,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이렇게 하죠.
1: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0: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사는 이웃집이면요. 뭐 저희 바로 옆집이니까 뭐 언제든 편하게 인사 뭐 건네주세요. We're just right next door. 네, 바로 옆이니까 right next door. So don't hesitate to say hi anytime.
1: 이거 좀 길다.
0: 네, 이렇게 길어요. 네.
1: We're just right.
0: 아, 보기 할 거네. 네.
1: Next door.
0: 네.
1: So
0: don't.
1: Don't
0: hesitate.
1: 어, hesitate.
0: 네, hesitate가 아니고 hesitate.
1: 아, 스테이크 먹고 싶어 가지고.
0: Don't hesitate to
1: don't
0: say hi.
1: Don't hesitate to say hi.
0: 맞습니다.
1: Anytime.
0: 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in the brand new studio. 일단 여러분, 뭐지 문자 읽긴 읽을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 뉴 스튜디오 하니까 엄청 뭐 멋지다라고 하는 게 문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니야, 내 턱지도 이런 거 보고 멋지다고 하는 거야, 민준비.
0: 아, 분명히 스튜디오 멋지다라고 하는 건데.
1: 아, 네. 좋게 있었어요?
0: 자, 일단 여러분, 북이 왔습니다. You know that means time for 북이 quiz.
1: 아 좋습니다. 새해 스튜디오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올스앵글리 씨가 디지털 스튜디오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를 가장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0: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 In English you get three choices. A. 응? We just moved in.
1: 오.
0: B. We just changed our house.
1: 응?
0: Or C. We just entered a new house. 자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방금
1: 자연스럽게.
0: 이사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맞춘 분들 중에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여해주세요.
0: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2: 우리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1: 아니 북이 목을 조금 돌리세요. 화면만 계속 보지 말고.
2: 아, 미선배 이게 좀 안 좋다. 항상 아, 날씨만 들으면 내 눈앞에 있어가지고.
1: 그렇죠.
2: 아, 뭐라 할 수 있었는데.
1: 부장님 북이가 목 돌리는 거 좀 귀찮다고 그냥 화면에만 넣어달래요. 저도 근데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부장님 저도 있어야 됩니다.
0: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0: 네네네.
2: 날씨 좀 잘 진행하면 까꿍 미션이 하이.
1: 따라오세요. 자자자자자.
0: 조금 더 오셔야 됩니다.
2: 빨리 옮기는 거.
0: 자, 이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ather Fairy is back.
1: 반갑습니다.
0: 정말 이렇게 방금 화면 조금 봤거든요.
2: 언니.
0: 민수 씨는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우리 부기 화면이요 노래예요. 굉장히 옐로우합니다.
2: 아이고 네. 그 화이트 밸런스 잘못 맞춰서 그래.
0: 반숙인가요?
2: 반숙이라니요. 네. 조심하세요.
1: 스크램블 덱입니다. 네. 자, 날씨 요즘 뉴 스튜디오에서 첫 날씨 계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정말 시원하고 정말 쾌적하고 그런데
2: 그렇다고요?
0: 여러분 근데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1: 진짜.
0: 지금 보면은 바퀴 오늘 어땠나요 두 분?
1: Sweltering.
2: 스웨터링이 뭐지?
0: 민수 씨는 스웰터링이라고 하셨고
1: 숨막혔어요 진짜.
0: 북이는 어땠나요?
2: 저요 축축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노란 건가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아, 네.
2: 그거랑 무슨 연관인데 노란 거랑?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lasses fogged up immediately. 진짜 실내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김이 서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온도차 때문에.
2: 오!
0: 그래서 습도도 얼마나 높았는지 조금 체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and high of 이제 익숙하시죠? 34°, 34°C입니다.
2: Goodness.
0: 네, 그래서 내일은 clear skies from morning to evening.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맑겠고, 그것 때문에요. It will feel like 38 to 39 degrees. 체감 온도가 38에서 39도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이 heat advisory였거든요. 근데 내일은 heat warning으로 격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를 하자. 그 제 얼굴 가리시면 안 돼요. 방금 뭐가 지나갔거든요.
2: 약간 네. 정신 좀 정신이 상그러운 것 같아요. 이 선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 약간 있잖아요.
0: 네네.
2: 저거 제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숙이게 돼. 나 대머리 같잖아 뭔가 민머리 같아.
0: 네, 그 지금 감성이요. 그 옛날 스땡지 있잖아요. 아시죠 그 프로그램.
2: 스땡지가 뭐야?
0: 스펀땡.
2: 아!
0: 네! 그런 감성이네요.
2: 자.
1: 근데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는 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네. 부장님 제가 알기론 한 3주, 한 거의 한 달 동안
0: 네네.
1: 저 뒤에서 연습했거든요. 이 카메라
0: 보였어요.
1: 조정을요.
0: 거의 네. 밤새셨어요.
1: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이제 카메라 너무 익숙해서 네네. 오늘은 제가 볼 때 좀 장난치는 겁니다.
2: 너무 익숙하니까
1: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일부러 하는 겁니다.
2: 일부러 그러는 거죠?
1: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요 stay in the shade인데요 이게 그늘에 계세요 라는 뜻인데 it's going to feel like 39 degrees stay in the shade whenever you can. 체감 온도가 39도까지 느껴질 예정이니 가능하면 그늘에 계세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a-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북이 저 보이죠?
2: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0: 북이 목이 안 돌아가요.
2: 저 봐요. 저 화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제 얼굴이 안 북이, 나와요.
0: 북이 목이 안 돌아가요.
2: 부리밖에 안 나와. 불이랑 이거 나 좀 막 이렇게 숙여줘야지 이거.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날씨 요정님.
0: 네네네.
1: 오늘도 뉴 스튜디오에서 첫 웨더 리포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0: 바이바이.
2: 바이바이.

0: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0: 비슷하고 지금 글로벌화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1: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이런. 대만 팬미팅도 하고 이런.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0: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0: 소름이 BTS
1: 보기
0: Let's go.
2: 부장이 소통객대로 만족했슈. 험따 클럴럴럴럴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의 클럴럴럴럴 성장 대왕정 어드벤처 프로젝트.
0: 맞습니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메이커.
0: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보기 매너부터 배웁니다.
2: 매너스 메이커 싱글
0: 사원배 영어도 챙기고요.
2: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20주
0: 글로벌 감각 필수죠.
2: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되어 있고요.
2: 컬처 커먼요.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2: 아, 열심히는 받고 있습니다.
0: 네, 자 부기 우리 뉴 스튜디오 왔다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부스타들 이런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옆으로 볼 때 여러분 뭐 부기 말하는 거 그냥 안 듣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2: 아 그쵸 그쵸 그쵸.
0: 저희 이제 챗 문자 확인할 때 모니터가 저기 있거든요.
2: 아~
0: 그래서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2: 저 이거 옮겨야겠다.
0: 네. 근데 많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부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2: 이게 뭐라고 왔나요?
0: 네.
2: 오늘 뭔가 많이 왔네요, 엄청.
0: 우리 슈가만땅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2: 슈가만땅.
0: 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근데 부기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 크크라고 왔네요.
2: 자. 여러분 순간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선플라워님도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별별 것을 다 아네요라고.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좀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2: 미선배, 네. 제가 괜히 소통 갈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10대부터 뭐 5세, 3세 그리고 저기 70대, 80대까지
0: 맞습니다.
2: 올 어라운드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2: 에이, 어쩔 수 없이 너트 보면서 공부하고 별스타 보면서 공부하고. 아, 내가 이제 이거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0: 뭐 귀찮은 느낌 좀 살짝 나는데.
2: 아닙니다.
0: 네.
2: 제가 약간 그런 척고 해줘야지 볼 때 약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라고.
0: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문자 딱 하나 더 읽고 넘어갈 텐데요.
2: 우리
0: 데닐님이 우리 뒤에 우리 부장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네요.
2: 오오오오.
0: Keep trying and we can have an interesting camera work라고 하네요.
2: 오오오.
0: 네. 이게 부장님이 화이팅하자 그러면 더 예쁜 더 멋진 이런 카메라 효과도 줄 수 있고요.
2: 내가 쓰다도 먼저 이렇게 아이고 우리 민준배
0: 선배 그렇게 만지지 마.
2: 아 죄송합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부기 렛츠고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은 유네스코 우리는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
0: 뭐했어요
2: 방금? 아니 이거 꼭 이렇게 이상하게 앞에 음표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맞아요. 임 작가님 혹시 이 북이 뭐 노래는 근데 가르치고 이 원고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북이 보고 그냥 해라고 하는 겁니까?
2: 그냥 하라고 한 겁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0: 나는 이미 어디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
2: 어떻게든 음은 타긴 타야겠고.
0: 네.
2: 올 때는 뭐 제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흥얼거려 봤습니다.
0: 잘했습니다.
2: 아, 근데 먼저 얘기했죠. 유네스코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이 부산이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바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그것도 바로 이곳 Here Now 부산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으로 It's First Time.
0: 맞습니다. 잠깐 내 말하는 거 다 갖고 갔잖아요.
2: 그랬어요?
0: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aking place right here in Busan. 저 오늘 그 인스타 보니까 아주 큰 분이 왔더라고요.
2: 누구?
0: GD가 부산 뭐지? 방문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2: 방문은 모르겠고.
0: 네.
2: 아 근데 맞다. 왜냐면 감히 개막식을 할 때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0: S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gathered to talk about protecting some of the world's most amazing heritage sites. 네,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과 많은 방문객들이 부산에 모여 세계 유산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 이 위원회 참가자분들이랑 함께 근현대 역사관, 임시수도 기념관, 그리고 부산의 피난수도 유산부터 이 전통시장까지 직접 둘러보는 뭔지 아십니까? 부산 유산 필드 트립도 한다고 해요. 트립은 또 부기 트립인데 말이지. 나를 안 부르고 말이야.
0: 그렇죠.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빠질 일은 없죠.
2: 근데 연락 못 받았어요? 필립은 제가 가진 않고 네. 제가 몇 군데 이제 부산가도 찾아가고 네. 아직 만천에도 찾아가지고 열심히 저 빵댕이는 흔들어가지고 부산에 제가 유네스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할 거거든요.
0: 거기가 유네스코 리스트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2: 약간 뭐 세계 최초로 말하는 이제 불이 터는 갈매기 이런 느낌으로
0: 신기하겠다.
2: 그쵸.
0: So yeah, so while all of them are here, all the visitors, right, and you know those officials for UNESCO, many of them are exploring Busan's history, local culture, and even the traditional markets of our city. And with summer vacation just around the corner, actually no, summer vacation is like right now. 저희 딸 오늘부터 방학 시작했거든요.
2: 오!
0: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2: 왜요?
0: 큰일 났습니다.
2: 사랑을 많이 받아서?
0: 딸이 사랑 많이 받아야죠.
2: 그쵸.
0: It's a perfect time right now to start thinking about where to go. So today, why not travel with us through the worl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너무 신나겠다.
2: 난 진짜 이 찬성 10번, 100번, 1000번 찬성이야. 아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최초로 First time 한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0: 북이 영어 좀 자주 쓰고 있다 요즘.
2: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 보여요.
2: 그럼. 아무튼 오늘도 집에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헤리티지 투어를 Let's go!
0: 와, 북이 알바하는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날인가 봐.
2: 헤리티지
0: 뉴 스튜디오도 오고 북이도 이렇게 영어 쓰고.
2: 이쯤에 이거 왠지 아세요?
0: 왜요?
2: 넓어지니까 네. 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 게 아니라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어떤
0: 그러면 그런... 위에서 방송하는 거는 진짜 우리 잘못이었다.
2: 그쵸. 근데 뭐 민선배 잘못보다는 네. 그 이제 그곳을 안내 우리 부장님
0: 부장님 잘못이죠.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네.
2: 너무인데 여기 이 자리 안 좋다. 원래 부장님 얼굴이 안 보이고 민선배랑 다시 얼굴 여기는 지금 바로 보여. 죄송합니다.
0: So folks, today, just use your imagination and of course a little bit of English. An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 begins today here in Busan. So I thought that we should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World Heritage Sites. Of course, with Boogie as well. 네, 부산 소통 대표인 부기도 세계유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죠, 그쵸, 부기? 부기가 부산시 대표 소통 캐릭터인데.
2: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제가 이제 세계 문화를 배워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잠깐 이렇게 뇌를 이렇게 비워놓고 왔습니다.
0: Excuses. Anyway, that's why we prepared a fun time to learn some World Heritage facts as well as English together. So. It is time for our World Heritage OX True or False Quiz.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유산 상식도 사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 오!
0: 네, Brainstorming OX 퀴즈 하나 낼 건데요. 북이 준비됐습니까?
2: 보자. OX 퀴즈 하려면은
0: 패들 필요하죠.
2: 짜잔! 준비됐습니다.
0: 자, 우리 부스터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So, we will begin with the first World Heritage OX quiz. 보기 잘 들으세요.
2: 어디?
0: All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are automatically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rue or false? 자, 첫 번째 퀴즈 나갔습니다. 보기 해석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 들었죠?
2: 올 오브도.
0: 네.
2: 까지 들었거든요.
0: All of the new seven world wonders of the world are automatically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rue or false? O or X?
2: New seven world of the world?
0: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2: 이게 뭐예요? 원들? 세계 뭐 대단한 그런 일곱 가지인가?
0: 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계 대단한 일곱 가지가
0: 네.
2: 저 유네스코에 뭐 되어 있다? 그게 맞냐 아니냐? 세계 대단한 거면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2: 왜 그래? 어떻게 이게 맞는? 근데 약간 보니까 민선배가
0: 네.
2: 내가 잘 맞출 때 이렇게 하지 않거든. 약간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 같은 게 내가 제대로 해석을

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약간 콧방귀 끼면 흥 그렇게 할 거니?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1: 그래서 true or false입니까?
0: 어 그래도 세계 7대 대단한 거면은 네. 세계 당연히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야 한다.
1: 자 오로 아 죄송해요 북이. 우리 작가님이 그래도 한국어로 한번 드리라고 하네요.
0: 잠깐만 이거 하고 이게 오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어로 준다고?
1: 자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 해석해주면요. New 세계 7대? 7대? 7대 불가사의는 모두 자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다.
0: 아 7대 불가사의?
1: 네. 그게 Seven Wonders of the World라고 아, 하죠.
0: 민선배 네. 제가 이때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모두 완전히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 네.
0: X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어, 그럼 정답 바꾼 거네요.
0: 아, 그럼 바꾸고 있습니다. X.
1: So you're switching your answers. 자, 정답은 X입니다. 북이가 아까 괌 지르니까 이거 띵동댕 안 들렸잖아. 자, 조용해 봐.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False. The new Seven Wonders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re selected based on different criteria. So the new Seven Wonders were chosen through a global public vote, whil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re selected by experts based on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7대 불가사의는요, 대중투표로 선정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전문가 평가로 결정됩니다.
0: 어, 그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 brainwarming, right? brainwarming 앞으로 첫 번째 퀴즈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를 떠나볼 겁니다. 어. 자, 북이, are you ready?
0: Okay, I'm ready.
1: 여권 갖고 왔어요?
0: 뭐라고요?
1: 여권 갖고 왔냐고요?
0: 어?
1: 괜찮아요.
0: 방구석이라고 해서 안 챙겼는데 챙겨야 되네요.
1: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첫 번째 나라는요 이집트 여행을 떠나갈 겁니다. 보내주세요 북이. 아이고
0: 어 비즈니스인가?
1: 와 비즈니스 타니까 어 너무 전해. 북이 우리 기내식 잘 드셨습니까?
0: 저 애완동물 칸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1: 그래 저도 잘 먹었습니다. 어. 샴페인까지 했었거든요.
0: 진짜?
1: 네. 자 여러분 이집트 도착할게요. 자 먼저 이집트 월드 헤리티지 OX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북이 잘 들으세요. When the Great Pyramid was being built, woolly mammoths were still alive on Earth. True or false?
0: 어 일단 피라미드가 나왔고
1: 네 The Great Pyramids라고 했죠
0: 맞아
1: 제가.
0: 대단한 피라미드
1: 네
0: 대단한 피라미드 맞아요
1: 대단한 피라미드 Great Pyramid 맞습니다
0: 어 그치 어. 그때 뭔가 같이 지구에 있었냐고 묻는 것 같거든
1: 어 맞아요 We're still alive on Earth 무엇이 still alive on Earth라고 했죠?
0: 울리 메머드?
1: Woolly Mammoth
0: 울리 메머드가 뭐예요?
1: Woolly Mammoth Woolly Mammoth 몰라요?
0: 메머드는 알죠 근데 울리 메머드가 뭐야?
1: 오 자 Woolly Mammoth 바로 북이 뒤에 있습니다. 북이 아! 돌아보세요.
0: 이 친구 상당히 큰데요.
1: 오 깜짝아.
0: 어.
1: 아 이렇게 크게 보니까 주라기 공원 온 것 같습니다.
0: 민섭이 지금 메모드 뿔에 민섭의 머리가 걸려있어요.
1: 맞아요. 조심해.
0: 구도가 괜찮나요? 조심하세요.
1: 조심해.
0: 비 careful, 비 careful.
1: 네. 자, when the great pyramids were being built, woolly mammoths, the woolly mammoth behind me, they were still alive on Earth. 네. 어 우리 수부님이 닥터 수님이 4천년 전이라고 하는데
0: 4천년 전?
1: 이거 맞습니까? 수부님 우리 닥터 수님 우리 팩트체킹 들어갑니다 4천년 전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0: 4천년 전? 네. 어, 근데 메모드가 생각보다 네. 좀 오래 살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그쵸 그쵸 So true or false 보기?
0: 어, 메모드와 피라미드가 근데 같이 살았다
1: True?
0: True
1: 정답은 true입니다. 네, 자 woolly mammoth는요 털 메머드. 그래서 아까
0: 아 울리.
1: 네, woolly mammoth.
0: 그 울이 그냥 울.
1: 그 울. 그쵸, 그 울 말할 때.
0: 그 울 세다 갈 때.
1: Wool, right? 네, 네 기자의 고대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있을 때 메머드는 아직 지구상에 살아 있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0: 메머드가 이거 그거 돌 끌어가지고 피라미드 만든 거 아니었어요?
1: 그런가?
0: 그쵸. 내가 그렇다 생각해서 오한 건데
1: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0: 아 죄송합니다
1: 저는 모르겠어요 So the Great Pyramid of Giza was built around 2500 BC and some woolly mammoths survived until about 2000 BC on Wrangel Island 고생물학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의 Wrangel Island 네, 털 메머드는요 기원전 2000년경까지 살아 대피라미드 건설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0: 그럼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네요.
1: 그렇죠.
0: 피라미드 말한 거였구나.
1: 그레이트 피라미드.
0: 그러면 보니까 네. 다른 쪽이 살아가지고 메모드가 도움이 되진 않았겠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나는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들었는데 얼떨결에 맞았다.
1: 진짜 메모드가 좀 있었으면 이 피라미드 짓는 거 살짝 조금
0: 그러니까
1: 덜 힘들었겠죠.
0: 좀 편해질 것 같은데.
1: 네.
0: 아 근데 미지 궁금한 게
1: yes.
0: 이 이집트 피라미드는 그러면은 언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1: So the Great Pyramids of Giza becam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ack in 1979. 기자 피라미드는요 197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It is the only ancient wonder in the world still standing today because most of the other ancient wonders were destroyed long time ago.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죠.
0: 유일한!
1: 네. So the Great Pyramid is both an ancient wonder an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four sides of the Great Pyramid face almost exactly north, south, east, and west. 네, the Great Pyramid also has about 2.3 million stone blocks.
0: Oh my god!
1: 네. 대피라미드가 약 230만 개의 돌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걸 다 옮기려면 엄청 힘들겠다. 그쵸,
0: 그러니까,
1: 부기?
0: 그러니까, 좀 돌이 작은 거 아니에요?
1: 네. 자, 진짜. 와, 부기 근데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막 낙타를 타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일단 낙타를 탄 것부터가 저에게는 맞지 않긴 하네요.
1: 자, 여기서 현지 경찰이나 가이드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0: 오, 진짜 진짜 진짜?
1: 네, 바로 객가치 퀴즈 나갑니다. So, next quiz. When visiting the pyramids and ancient sites in Egypt, this is the phrase you'll hear guides say the most often. 이집트 피라미드나 유적지를 여행할 때요,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죠. So, what does the following English sentence mean? 다음 영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Look, but don't touch.
0: 아!
1: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여기 좀 보세요. 공짜입니다. B. 눈으로만 보시고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0: 혼나 혼나.
1: Or C. 만지자마자 그것을 사야 합니다.
0: Oh my god.
1: 네. 자, 보기 이거는 좀 쉽죠. 그쵸?
0: 근데 이거 전부 다 그거다. 여행 가면은 많이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문장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근데 look but don't touch.
0: 아, 이거는 바로 알지.
1: 이건 왠지 진짜 피라미드나 그치 진짜 옛날 거 대해서 or 미술관에서
0: 맞아.
1: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0: 미술관에 또 그것도 하면 안 돼요. 플래시 터뜨린 것도 안 돼.
1: 맞아요.
0: 플래시가 네. 그림이 영향 많이 가가지고
1: 맞습니다.
0: 수련이거든요.
1: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기?
0: 정답은 B.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1: 이야.
0: 근데 미술관 궁금한 거 있어.
1: 네.
0: 날개는 대도 되나요?
1: hands and wings. 일단 뭐 don't touch라고 하니까요. 뭐지? 그 파리로 뭐 파리란다. 손으로 만지더라도 윙으로 만지더라도 만지지 말자. 이렇게
0: 근데
1: 말하잖아요.
0: 근데 조심해야겠다. 빵댕이 커가지고 내가 엉덩이 닿으면
1: 그쵸? So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영어로는요. Look but don't touch.
0: Look but don't touch.
1: 네. So get this. If you climb the pyramids without permission or leave graffiti on the pyramids, you could face a fine or even jail time.
0: 오.
1: 허가 없이 오르거나 낙서하면요 피라미드에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대요. 그게
0: 미소비 jail time이 무슨 뜻이에요? Jail time?
1: Jail time 징역형입니다.
0: Jail time.
1: 네, jail time.
0: 징역형.
1: 그렇죠.
0: 쉽지 않다.
1: 자, 여러분 두 번째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를 떠나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Mamma mia.
0: Get ready.
1: Italy is home to more than 60 UNESCO World Heritage Sites, one of the highest numbers in the world. Are you ready to explore? 여러분, 60곳이 넘는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 이탈리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번에 비즈니스 카스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에는
0: 이번엔
1: 파스타도 먹고 왔고요, 저는.
0: 파스타도 먹었다고요?
1: 네.
0: 나도 뭐 좀 넣어줘라.
1: 자, 여러분 먼저 Italy World Heritage True or False OX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보기 잘 들으세요.
0: Okay.
1: The Leaning Tower of Pisa has been perfectly straight for at least 100 years after it was built. True or False? 보기 먼저 해석 부탁드립니다.
0: 미선배.
1: 네.
0: 이태리가 피자의 나라인지 알았는데
1: 그쵸.
0: 피자 타워가 있어요?
1: Leaning Tower of Pisa.
0: 피자 타워가 100년이나 있었다고?
1: Not pizza, pizza.
0: Not pizza, pizza.
1: 네. 나 두 개 다 피자잖아요.
0: 피자?
1: 네, 두 개 다 피자잖아. 피자.
0: 아, 피자.
1: 네.
0: 피자의 사탕.
1: 네.
0: 이선배 발음을 제대로 해야죠.
1: 피자, 피자입니다. 어. So that's been perfectly straight for at least 100 years after it was built.
0: 그러니까 피자의 사탑이 그 퍼펙트하게 스트레이트 똑바로 서 있다.
1: 네.
0: 100년 동안.
1: 네.
0: 아, 미선배.
1: Yes.
0: 아, 갈매기를 지금 진짜 뭐 세력 무시하는 건가?
1: 자, 정답은요?
0: X입니다.
1: 이야, 북이 생각보다 많이 안다.
0: 미선배, 나 이 몇 도 기울어진 줄 알아?
1: 우리 아까 부스터 분이 진짜 갈매기는 별별 많이 안 해요라고 하는데, No lie.
0: 그럼
1: No lie spoken. 맞습니다. False. The Leaning Tower of Pisa began to lean in 1178, just a few years after construction began in 1173. Mm-hmm. With only three floors built, the soft ground caused it to tilt and has never been perfectly straight. 네. 이 뭐지? 그 땅 때문에 네, 그 약간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0: 아니, 지면이 약해가지고.
1: 맞아요. 한 번도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는 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0: 근데 이제 퀴즈 낼게요.
1: 뭐요?
0: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아십니까?
1: 아, 알죠. 16.38도.
0: 지금 그게 아닙니다.
1: 그래요?
0: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1: 네.
0: 세워가지고
1: 네.
0: 처음부터 더 섰대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지금 거의 4도 정도 길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신기하다, 신기하다.
0: 장난 아니죠?
1: 자, 그러면 아, 진짜 여기서 수많은 관객들이 여기 이탈리 가면 리닝 타워 피사 보고 근데 거기도 가잖아요. 트레비 파운틴!
0: 아!
1: 로마 가잖아요.
0: 돌려 던지는 거!
1: 알죠, 알죠. 자, 여러분 바로 다음 퀴즈 나갑니다.
2: According to the famous legend, what happens if you toss one coin over your left shoulder with your right hand into the Trevi Fountain?
1: Trevi 분수에서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을까요? A. You'll be rich. 엄청난 부자가 된다. B. You'll return to Rome one day. 언젠가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 Or C. You'll never gain weight, no matter how much you eat. 아무리 먹어도 평생 살은 안 찐다.
0: 어,
1: 나는 C였으면 좋겠다.
0: 저도 C였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런데 정답은?
0: 아, 네미쌤 이거 또 너무너무 유명한 그거잖아요.
1: 네.
0: 이게 너무 그 로마라는 곳이 좋아가지고
1: 네.
0: 또다시 오고 싶어서
1: 네.
0: 이걸 던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1: 어, 북이 정답합니까? 정답합니까?
0: 정답은?
1: 이야, 북이 지금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You got everything right so far.
2: So the answer is B. If you throw a coin with your right hand over your left shoulder, legend says that you'll return to Rome one day.
1: 언젠가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네. 자, 두 개 던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0: 두 개 던지면요? 아, 두 개 던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1: 사랑을 만난대요.
0: 어, 뭐야?
1: You'll find true love. 세 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0: 그 사랑을 했으니까
1: 네.
0: 행복한 가정을 꾸리네요?
1: 바로 반대요. You either get married or divorced. 세 개 던지면 결혼하거나 이혼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0: 미선배,
1: 네.
0: 뭐든 과유불급이야. 적당히 있어야 됐어.
1: 여러분 한 두 개까지 던지고 땡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왔고요. 북이, we have one more stop to go. 우리 아? 데스티네이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0: 어디 어딘데?
1: 바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장소 부산으로 떠납니다. 잠깐만. 우리 아까 이집트 and Italy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배 타고 옵니까?
0: 아, 민선배.
1: 네.
0: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1: 아, 그쵸.
0: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한국 도시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여러분, did you know Busan is trying to becom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2: During the Korean War, Busan served as South Korea's temporary capital for 1,023 days.
1: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북이.
0: 아, 알죠, 알죠. 저도 저기 저 남포 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1: 네.
0: 그 많이 갔었거든요.
1: 그렇죠.
0: 피란수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1: 네.
0: 그 당시에 부산이 수도 역할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2: Exactly. So the government stayed here in our city and about 1 million refugees found shelter and the city became an important center for international aid from the United Nations.
0: 지난해 그 11월 한국 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열한 곳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도 북이가 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1: 네. 자, 역시 우리 북이가 우리 소통 캐릭터답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란수도 부산 유산 11개소가 어딘가 다 알고 있습니까, 북이?
0: 안 돼!
2: 아! 왜 이렇게 렉이 있었죠?

0: 저 스마트 안경 장갑
1: 네네네
0: 자동적으로 이러고 알죠
1: 그쵸.
0: 먼저 첫 번째 경무대. 경무대는 전쟁 당시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가 있고요.
1: 그쵸.
0: 그다음에 임시중앙청 대한민국 정부가 업무를 보던 곳.

0: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이죠. And also Camp Hialeah 기지죠.
1: Hialeah.
0: Former UN military base 우암동 소막 refugee settlement 그 피난 주거지 우암동 소막 피난 주거지죠.
1: 여기 소가 좀 유명해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병산 reservoir 복병산 배수지도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퀴즈 나갑니다. 부산에 왔다고 우리 퀴즈 노래는
1: 여기입니다.
0: So in May of 2023,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was added to UNESCO's tentative list with 9 historic sites. 2 more sites, including 복병산 배수지, were added in November of 2025. So which of these sites was one of the newest additions to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다음 중 피난수도 부산 유산에 가장 최근 추가된 유산 중 하나는 어딜까요? 초이스가 3개 나갑니다. A. 아미동 Tombstone Village. 아미동 비석 피난 주거지죠. B. 자갈치 마켓. 자갈치 시장입니다. Or C. 영도 브릿지. 영도 다리. 네, 초이스가 3개입니다. 북이 정답은요? 아, 이거 북이 알까?
1: 원이 약간... 이게 모두 다 지금 유네스코 등록이 돼 있는 거죠?
0: 제가 지금 답을 제 몸으로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트를 너무 쉽게 주면 안 되죠.
1: 아! 네. 뭐야, 이러면 나 바로 알지.
0: 아, 그래요?
1: 그럼요, 그럼요.
0: 지금 우리 너트에 계신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아마 이거 보고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1: 잠깐만, 답이 보이는데 지금?
0: 정답은요?
1: 영도대교입니다.
0: 맞습니다. 영도대교죠. 네. So, Yeongdo Bridge, Yeongdo Dari became part of Busan's revised UNESCO World Heritage nomination in 2025. Yeongdo Dari는요, 피라민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상징적인 다리였죠.
1: 맞죠.
0: 네. 대한민국 최초의 Drawbridge 도개교.
1: 도개교. 네.
0: 이게 그 지금도 매일 오후 2시 약 15분간 다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1: 맞아. 이때 또 가가지고 사진도 네. 많이 찍거든요.
0: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이거 미팅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왔잖아요.
1: 맞아.
0: 그러면 외국인들 와가지고 부산대에서 혹시 잘 모를 수 있을까봐 제가 이걸 하나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대에서 조금 말해주고 싶으면요, 부산은 임시 수도 역할을 했어요. 이건 영어로요. Busan served as the temporary capital.
1: Busan served as the temporary capital.
0: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피라민들도 넘쳤어요, 그때.
1: 마음 아프다.
0: 그쵸. 이건 영어라요. Busan was flooded with refugees.
1: Busan was flooded with refugees.
0: Flooded with refugees.
1: 뭐라고요? Flooded?
0: Flooded.
1: Flooded.
0: 네, flood가 그거죠. 그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 뭐라고 하지?
1: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
0: 예,
1: 쌀물?
0: 아니요.
1: 밀물?
0: 막 도시에 막 물이 엄청 들어오면 그 뭐라고 해요?
1: 물이 들어온다고요?
0: 바다에서 막 물이 엄청 들어오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 홍수!
0: 홍수! That's right. 내가 홍수 생각이 안 났네. 홍수가 flood이거든요. 그냥 홍수처럼 그 뭐지? 피라민들이 엄청 들어왔다, 부산에. Flooded with refugees라고
1: 하죠. What do you do? Refugee.
0: That's right. 네, 자 지금 현재 right now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meeting taking plac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ing place in Busan City. 북이도 우리 큰 역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그렇죠.
1: 되게 지금 저희 백수가 열리는 부산관 가가지고
0: 네.
1: 또 열심히 알려주고
0: 네.
1: 또 만찬 때도 뭔가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되는데
0: 네.
1: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어 나와가지고 배우는 게 진짜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북이 오늘 배운 것도 많이 쓰고요. 이제 여러분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 벌써?
0: 이제 북이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뉴 스튜디오 하는 게 이제 아마 좀 익숙해지려고 좀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이?
1: 벌써 적응했는데요.
0: 아, 그래 적응.
1: 저기 너무 편하고 넓고 좋습니다.
0: 제가 많이 어색합니다.
1: 아, 근데 그건 있죠. 원래 네. 민섭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잖아.
0: 네.
1: 근데 이제 민섭이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0: 그쵸.
1: 조금 어색하긴 하다.
0: 네, 북이 계속 영상을 보니까 우리 PD님 빨리 끝내라고 계속 시그널을 못 보고 있네. 자, 북이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1: 다음 주에 봬요.
0: 자, 마지막 나가면서 북이가 이 노래 소개해 주세요. 뭐 무슨 노래죠 이게?
1: 아, 이거 근데 그거
0: 조용필 노래네요.
1: 그거 돌아와요 부산하게.
0: 자, 여러분 enjoy the song. I'll see you back here at 7.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Honey, I'm so happy we came to this concert today. I had no idea Tae Shin-dong Daniel could sing so well. Oh, his live vocals were amazing.
5: Yes, sweetie. Enjoying his voice is great and all, but can you pay attention to my needs?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bathroom right now.
4: What? Then why were you holding it in all this time? Go! Run to the restroom! The exit is over there.
5: Okay, but to get to the restroom, I have to leave the venue. I'm not sure if I can come back. Oh, wait, there's an usher over there.
2: 안녕하십니까, 관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콘서트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5: Excuse me, can I leave and come back? Oh,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2: 네? 컴백이요? 아, 맞아요. 오늘 가수님이 컴백하시고 처음 무대가 맞으십니다. 가수님 컴백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No. Not the singer. Me. I just want to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2: 아, 관객분이 컴백을. 혹시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가수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컴백 날짜를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 No. I'm not performing. I just need to come back after using the restroom.
2: 아, 새로 발매하시는 곡이 화장실 관련한

0: 곡인가 봅니다. 앞으로 관객님, 아니 가수님의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No,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now.
0: 오늘 배워볼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2: Can I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0: Can I leave and come back?
2: 콘서트나 행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an I leave and come back?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재입장 가능합니다. You can re-enter with your ticket.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Sorry, we don't allow re-entries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2: Can I leave and come bac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All-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약불가가.
1: 가가가. That's right. Time for 임서연의 직약불가가가가.
0: 셀프 에코예요.
1: 가가가. 네 여러분, 임서연 in the hous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여기 너무 어썸이에요. 멋져버린다 진짜.
1: 그렇죠.
0: 어머나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아요.
1: 일단 welcome to 지금 뒤에 보세요. BFM All Star English Rooftop. 네 환영합니다.
0: 여기 지금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1: 아 뭐 일단 좀 무리하게 했는데요. 저희 이사에서. 362층 왔습니다, 여러분.
0: 여러분 여기는 투 플로어입니다. 2층인데 아니,
1: 이 각도 보세요. 이거 부산의 이 뷰.
0: 어디쯤일까 이게?
1: 한 150층 정도 넘어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 부산에 이제 산이 많으니까 네. 그 어디 산 아무 때나 이렇게 지으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북이 있을 때는 그 영도 쪽에 다리가 보이더니
1: 맞아요.
0: 오늘 또 게스트 맞춤으로 또 이렇게
1: 좀 이
0: 해주시나 봐요.
1: 우리 일부에 북이 있을 때 우리 막 교실에 있었고 네. 이집트도 갔고 이탈리아도 갔고 뒤에 그 매머드도 있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0: 일단은 이제 스튜디오가 바뀌고 나서 피곤하다고 직접 그리신 건가요? 피곤하시다는 말씀.
1: 아 나 이거 장소 계속 바꾼다고. 부장님 이거 시차 정화한다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집트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저
0: 피디님 마이크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어쨌든 이제 올스타 잉글리쉬의 스튜디오 새로 바뀌면서
1: 네.
0: 북이 다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1: 네 맞네요.
0: It's honor.
1: It's a pleasure to have you. 근데 진짜 우리 소연 씨에게 좀 이게 멘토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왜냐면 소연 씨랑
1: 서현 씨는 맨날 카메라 앞에서 방송 하잖아요.
0: 나올 줄밖에 몰라요 저는.
1: 아니 저희도 위에서 맨날 카메라 앞에서 방송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진짜 방송하는 것
0: 진짜
1: 같아요.
0: 진짜 그 미국의 방송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그 프로그램 그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모르겠지만 네. 이름을
1: 막 이런 막 이렇게 탁탁 치고 이렇게 뉴스 방송 탁탁탁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해야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0: 잠깐 탁탁탁 치면서 해볼까요, 우리 네. 오늘?
1: 너 느낌 난다.
0: 네.
1: 자 여러분.
0: 잠깐만 다니엘님이 두 분 헤어스타일 맞춤하신 듯. 저희가요?
1: 소연 씨가 기분 나쁘겠다.
0: 아니요. 닫아주세요 앞머리.

0: 저
1: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2: 아예 저도 여러분 뉴 스튜디오 온다고 사실 주말에 머리도 잘랐고
1: 아 진짜요?
2: 염색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코멘트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1: 오늘은 스튜디오 말고 다른데 사실 시선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네, 지금 우리 앞에 보세요. 이게 뉴 스튜디오 왔다고 재밌는 친구들 또 왔습니다.
1: 아.
2: 네, 일단 이거 얘는 민수 주니어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민수 주니어이거든요. 얘가 제 대신 특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한테 많이 극을 보내잖아요.
1: 어, 어.
2: 저는 좀 참는데 이분은 못 참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민수 주니어.
1: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세요.
2: 아니, 저를 네. 조심해도 됩니다. 어, 어. 이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1: 아, 민수
2: 자, 우리 민수 주니어 인사하세요.
3: Hello, I'm 민수.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 주니어입니다.
3: Show me the money.
4: 일단 한마디만 하고 민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1: 민수 사비로 만들었나요?
4: 댓글 예쁘게 달아요.
2: 반말할 뻔했다. 반말하면 안 돼. 전자분한테.
1: 안 돼, 안 돼, 안 돼.
4: 댓글 예쁘게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어. 민수 주니어, 미안한데 나 일하러 왔는데 혹시 우리 일할 수 있을까?
4: 네,
1: 오늘?
4: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좋아요.
2: 네. 앉아 이제 앉아.
1: 어, 앉아 있으세요. 네. 자, 누나 말하는 시간이에요.
2: 자, 임소연의 직역 불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1: 드디어 시작되네요. 네.
2: 네.
1: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또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리스닝 오케이, 딕테이션 오케이,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 불가. 자, 오늘은요, 요 노래 전주만 들어도 들썩 궁디가 궁디? 뭐라 할까? 하여튼 궁디가 실룩실룩 거려지는 노래입니다.
2: 실룩실룩.
1: 실룩실룩.
2: 네, 우리 좀 궁디가 영어로 좀 조금 가요 귀엽게 말하면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1: 발음.
2: 발음. 좀 발음 쉐이킹 들어갑니까
1: 발음
2: 오늘?
1: 발음 쉐이킹 들어가야 될 것 네. 같고요. 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자, 이 노래 발매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결혼식장 그리고 클럽 그리고 쇼폼에서 아직도 오.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노래예요.
2: 오늘 신난 노래 갖고 왔다.
1: 딱 닥터스님이 아, 또 노래방 가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1: 일어날 것 같은데.
2: 네.
1: 자, 제목만 보면요, 되게 화려하고 힙한 좀 싱글라이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 바로 힌트였던 것 같은데.
1: 한글로 할 것. 이 노래 이 가수가 또 다른 팝스타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대요.
2: 네.
1: 근데 한 프로듀서가 아니, 결혼할 거면 확실하게 반지를 좀 끼워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보면 난 가만히 있어요. 흑백 화면에 수영복 같은 룩을 입고 그죠?
2: 맞습니다.
1: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 반지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거리 반대! 일단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팝의 여왕이 부르는 세상 모든 독신 여성들을 위한 찬가. 직역으로 혼자인 여자.
2: 그쵸.
1: 약간 트로트 제목 같지
2: 맞아요.
1: 않아요?
2: 맞아요. 혼자인 여자.
1: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아니고요. 팝송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어?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올려봐주세요.
2: 지금 우리 두둥님은 벌써 가사를 한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선물을 전해드릴 거예요. 저 말고 문자 요정이. 자, 이 노래는 문법적으로는 비동사 생략하고 3인칭 단수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쓰는 구어체 파괴 문법의 정석을 보여준다라고도 하는데요. 비욘세 Single Ladies 준비했습니다.
2: I'm Single Ladies. I'm Single Ladies.
1: 아직 시도 안 했다.
2: 너무 좋아. 노래.
1: 좋아요. 자, 우리 민수가 시작한 것처럼
2: 네.
1: Oh, the single lady 하면서
2: Oh, the single ladies.
1: 전 세상의 모든 싱글인 여성분들 오늘 이 노래 잘 들어주세요. 자, 좀 전에 헤어지고 클럽에 온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 부장님, 우리 클럽으로 부탁드립니다. 클럽으로 이동해 주세요.
1: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2: 네.
1: 요것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만이라도 한번 적어 보세요.
2: 네.
1: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뭐라는 거야? 첫 번째는 춤춘다고 아무도 못 듣고
2: 잠깐 클럽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1: 여기
2: 지금
1: 어디죠?
2: 여기 잠깐. 어느 방송국이에요? 여기 지금
1: 저는 왜 이렇게 됐나요? 쇼츠 강 나왔다 이거. 잠깐만요. 밖에서 보기 좀 창피해서 크기 조절하신다고.
2: 아니 혹시 부장님이 생각하는 클럽입니까 여기? 여기가
1: 그러니까 제가 게스트인데 제 사진이 왜 더 크게 나와 있고 민수의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민수 꺼내주세요.
2: 제가 볼 때 뭐가 뒤에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1: 자 화면은 화면대로 보면서 네. 자, 저희 너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2: 네.
1: 자 요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진짜 못 들었어. 음악 다시 한 번만 주세요.
2: 큐.
1: 자 여러분들도 받아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2: 맞아요.
1: 네 나쁘지 않은데요 하고 네모 네모에 갇혔어요.
2: 여러분 노래 집중합시다.
1: 그럽시다.
2: 네.
1: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직역불가구가 민수 한번 천천히 읽어봐주실래요?
2: You decided to dip and now you want a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1: 네. 직역하면 너는 결정했어. Dip 어디에 콕 이렇게 찍어 먹 디핑 소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찍먹을 결정했고 and now you wanna trip. 넌 네. 지금 여행 가고
2: 여행
1: 싶어?
2: 가고?
1: 약간 그 탕수육 맛집 여행을 원하는 걸까요?
2: 멕시코 갔나? 그 살사에 이렇게 나초를 딥해가지고.
1: 과카몰리. 네. 네. 그리고 and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다른 형님이 내 쳐다봤거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2: 맞습니다.
1: deep and trip으로 라임을 좀 맞춰놓은 것 같고요.
2: 맞습니다.
1: 먼저 decide to deep에서 deep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2: 네.
1: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핑 소스 할 때 deep이잖아요.
2: 그렇죠. dip
1: 소스에 dip 소스에 이렇게 담갔다가 뺀다.
2: 네.
1: 훅 담그는 거 아니고 살짝 찍는 거.
2: 네.
1: 근데 요 표현 주식 차트를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떨어졌다.
2: 이 트라우마가 나옵니다. 네.
1: 이거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도 딥이라고 해서 by the dip.
2: 네.
1: 우리말로 하면 저점 매수 알아요? You know?
2: 그렇죠. 방금 영어로 by the dip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보고 지금 마트 가서 딥 하나 사오라고 말하나?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1: 또 모르면 또 이렇게 될 수가
2: 그쵸.
1: 있구나. 자, 그래서 좀 저점 매수처럼 좀 이렇게 연인 관계에 대입을 해보면 말 그대로 연인 관계에서 찍먹했다는 게 되는 거죠. 너는 나를 살짝 간 보고 떠났고 And now you wanna trip?
2: 아.
1: 민수, do you wanna trip?
2: 어디요?
1: 네, 어디요?
2: 좀 어디라도 보내주세요.
1: 어디 갈래요?
2: 네.
1: 자, 그래서 이 trip이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보면요. 명사로는 우리 여행이라는 뜻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2: 네.
1: 사전을 또 계속 이렇게 스크롤링을 해보면
2: 네.
1: 놀랍게도 동사 넘어진다 라는 뜻이 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did you trip? 이렇게 하면 여행 갔다 왔어? 혹은 너 넘어졌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Trip someone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리 걸었을 때
2: 맞아요.
1: 이렇게도 쓰는 건데 요거를 다리 걸었다 넘어졌다 요런 거에서 확장을 해서 overthink 혹은 overact 할 때도 don't trip 이렇게 쓴다고요.
2: 맞아요. 맞아요. Don't trip.
1: Don't trip.
2: 아, 왜 이렇게 특히 이제 리액션을 너무 오버할 때 Why are you tripping?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하죠.
1: 우리 표현으로 약간 오버한다? 우리 표현이에요? 오버한다?
2: 그것도 좀 살짝 콩글리시 있죠.
1: 네, 네. 오버한다는 의미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now you 왜 안 돼? Now you wanna trip은 네 지금 약간 오버하고 있잖아.
2: 맞아요.
1: 네 약간 내 찍먹하고 가놓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2: 네.
1: 하나도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저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그 미국의 문화도 알고
2: 맞아요.
1: 슬랭도 좀 알아야지 분명히 이해할
2: 맞습니다.
1: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 트립 지금도 옛날에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많이 쓸 겁니다. 네. Why you tripping? Stop tripping. 이렇게 하죠.
1: 네.
2: 근데 뒤에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이 이유 때문에 지금 tripping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다른 형님이 날 보고 있다라고
2: 다른
1: 했는데
2: 형님.
1: 이제 brother이 이제 우리 오빠야가 아니고 어떤 남자가
2: 네.
1: 이제 브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멋진 남자. 오빠야 아니에요. 그래서
2: 죄송한데요.
1: 네.
2: 아니 소현 씨가 너무 your explanation is very detailed.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두둥님이지 말합니다. 아 비욘세 갑자기 구수하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우리
1: 제가 막 부산의 비욘세 아닙니까?
2: 부산의 비욘세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1: 비욘세 그 조류할 때 세자
2: 그렇죠 비욘세 좀 구수할 수 있죠 부산 비욘세인데
1: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두둥님이 아 그래서 트리핀이란 노래가 많구나 했는데 맞아요 저도 트리핀 찾아봤더니 노래 진짜 많더라고요
2: 진짜 많아요
1: 네. 그래서 이 구간 좀 이해를 해보시고
2: 네.
1: 첫 번째 직역불가 같이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불러볼까요? 저는 못 부르겠어요 너무 빨라요
2: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1: 500원 넣고 trip and now you wanna trip got the
2: 맨날 산 적보다
1: 민수 탈락.
2: 네.
1: 민수 탈락.
2: You decided to dip and now you want a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Oh, the single ladies, oh, the single.
1: 무조건 이거야.
2: 나 이거 뭐 이거 있잖아.

0: 뭐요?
1: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 맞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해요.
0: 네.
1: 그런데 부산말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사투리를 잘 쓰지 못한답니다.
0: 음? 우리 이게 CMJ6902님 이렇게 말하네요. 네.
1: 그러니까요. 부산말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아셨어요?
0: 우리 그래, 부산 비연세입니다.
1: 부산 우리 두둥님 비연세라고. I'm 임소연. 비연세.
0: 자 그럼 두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자 두 번째로 들어볼 구간은 이 노래의 부제이기도 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제가 게시글을 봤는데 첫 구간과 둘째 구간 사이에서 내가 너 때문에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가사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 문장만 세 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진짜 한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자 다음 구간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 적어 보시는데 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0: 여러분 선물도 줍니다.
1: 네. 네. 아무렇게나 일단 써 보세요.
0: 자, 음악 주세요.
1: 이거 읽기는 되는데 진짜 노래 하려면 150번 해야 되겠다.
0: This one's easy. This one's easy because
1: 이지예요?
0: 계속 repeating 되잖아요.
1: 맞아요.
0: 말이.
1: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직 안 올라오는데 You shoot the brick 급해가지고 한글로 쓰셨어.
0: 그렇죠. 두둥이 너무 급해서 한글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0: 시간 드릴 건데요. 왜냐면
1: You shoot the brick on it.
0: 일단 한 번 더 들어줍시다.
1: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아 Bring on it을 요거를 bring on it으로 들었네요.
0: 아,
1: 제일 끝에.
0: 네.
1: 그죠?
0: Bring에서 B를 빼세요.
1: B를 빼고 앞에 조금 또 넣어야 되잖아.
0: 좀 많이 넣고 많이 빼야 됩니다.
1: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0: Cause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1: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put a ring on it.
0: 그쵸.
1: 이걸 읽으면 되는데 노래가 안 돼. 자, 직역을 하면 아니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cause가 들려요, 민수는?
0: 커스가 들리죠.
1: 아, 그래요?
0: 네. 나는... 말할 때도 너 because라고 맨날 안 하고 cause라고도
1: 가사에는
0: 줄여서.
1: 있는데 네. 이거 음악으로는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0: Cause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put a ring on it.
1: 오케이. 자, 네. 직역하면은 if you like it, if you like it, 네가 그렇게 내가 좋았으면 then you should have, 네 그렇게 했어야지.
0: 네, 맞아요.
1: Should have 학교 다닐 때 진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Put a ring, 반지를 올려, 반지를 어디 이렇게 했어야지.
0: 올려두었다.
1: On it 그 위에
0: 끼다.
1: 끼다 하여튼 put 했어야 돼요. 네. 반지를. 근데 on it이 붙으면서 어머 반지를 훔쳐갔나 어쨌나.
0: 그렇죠. it로 it가 어디지?
1: 그러니까. 자, 이 반지를 put on 한다는 표현은 네. 무릎 다 꿇고 반지상자 탁 열면서 청혼할 때 손가락에 put 해준다는 그 표현을 put a ring on finger.
0: 맞아요.
1: 이렇게 하는
0: it's
1: 거거든요.
0: It's a finger 말이죠.
1: 그래서 이 put a ring on finger 이 문장을 놓치면 반지를 어디 놔뒀단 말이고 이렇게
0: 잊어버렸나?
1: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으면 나한테 반지 끼워주고 청혼했어야지 가 되는 거죠.
0: 맞아요. 뭐 그렇게 했어야지 should have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1: 네.
0: Right? 네.
1: 근데 여기서는 또 should아 이렇게 편하게
0: should아
1: 네 짧게 뱉어서 진짜 남자친구한테 쏘는 것처럼
0: 맞아요. should have를 should아 이 should아 말고 would아 would have could have
1: 네,
0: 또 있잖아요.
1: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put a ring on it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아
1: 밖에 없어요.
0: 이 노래 가사를 잘 몰라 사실.
1: 자, 여기 진짜 빠른데 여러분 네.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들리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민수 불러보세요. Oh. 진짜 빨라.
0: 진짜 빨라요.
1: 진짜 빨라요.
0: 네. Cause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1: Cause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집에 가서 해야지.
0: Good try. Good
1: 네.
0: try.
1: 좋아요.
0: 네. 자, 두 번째. 네.
1: 직역불가 확인했고요.
0: 네.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1: 자, 그래서 노래에서 전반적으로 당당하게 되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나 싱글 레이디야 이제. 이렇게 외치던 비욘세가 노래 후반부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절규하듯이 불러요. 못하겠다. 너무 높았어. 나 진짜 연습했는데. Don't
2: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 트윗빛!
0: 좀 너무 힘주는 것 같은데 지금
1: 창피해졌어요 갑자기.
0: 부산 비욘세님.
1: 네. 네. 얼굴 빨개지고 있죠?
0: 살짝요. 네. 네. 카메라가 좀 빨간 거 좀 잘 잡히거든요.
1: 네. 다음부터 낮은 음악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싹 바뀌면서 절규하는 듯한 내용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도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한번 타이핑해 보세요. 음악 주세요. 아, 호흡이 진짜 길어요.
0: 그리고 이 단어가 네. 진짜 많아요.
1: 아, 네. 진짜 길어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되게 익숙한 문장도 하나 들리거든요.
0: 그래요?
1: 들리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음악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0: 저 이 파트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나요.
1: 그러니까 Sing a Lady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우리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0: 네.
1: 자 한번 천천히 민수가 읽어주시겠습니까?
0: Here's a man that makes me then takes me and delivers me to a destiny to infinity and beyond.
1: 그러니까 요거 너무 우리 익숙하잖아요.
0: 나 이 부분 익숙하다.
1: 지금 댓글로 몇 개 올라오고 있는데
0: 맞아요.
1: 자, 요 문장 직역을 해 보면 여기 나를 만들어 주고 또 delivers 해줄 남자가 있어.
0: 네.
1: 그리고 나를 destiny로 데려가 줄 infinity 무한대 and beyond 그 너머로
0: to infinity And beyond.
1: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0: 네.
1: 한 애니메이션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도 이 문장을 들으면 버즈라이트 이어를
0: 맞습니다.
1: 떠올리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익숙한 문장을 가사에 넣었다는 거는 그 무한한 그 너머의 사랑을 원한다는 느낌을 하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좋아하면 반지도 좀 껴주고 그럼 가서 그 브라더도 좀 만나게 해주고
0: 그 오빠
1: 그래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To Infinity and Beyond 요거를 제가 그 저희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하잖아. 엄마 얼만큼 좋아해, 아빠 얼만큼 좋아해,
0: 네.
1: 우주만큼, 하늘만큼 이렇게
0: 맞습니다.
1: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I love you to infinity and beyond.
1: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0: 그래서 그 Buzz Lightyear 캐릭터 때문에 이 말도 엄청 그 유행 탔고요. 근데 그 뒤로 그 Avengers 영화에서도 그 뭐 I love you 뭐였더라? 그 아이언맨 딸이 자기 아빠한테 말하는 거 그 표현 뭐였더라? I love you 3000?
1: 네.
0: I love you 3000 였거든요.
1: 아시는 분 댓글 올려주세요. 민수가 잘 모르고 서현이도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방금 뒤에 우리 PD님이 확인해 주는데 I love you 3000 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나요?
0: 맞아요. 우리 데닐리님 두 눈이 바로 하네. 역시
1: 그렇구나.
0: 우리 부스타분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infinity 완전 무한이잖아요. 뭐 무한만큼 그렇죠. 3000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데 그만큼 뭐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1: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nfinite and beyond.
0: 맞습니다. 자 오늘의 네, 직역 불가 그 미국에는 비욘세라고 부르고요. 뭐 Queen B라고도 부르거든요. Queen B.
1: Queen
0: 네,
1: B.
0: 앞에 그 B-E라고 되는데 네. 요즘에 연세라고도 부릅니다.
1: 연세. 나는 소연.
0: 혹시 뭐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1: 아니 묻어가려고.
0: 자 소연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역불가. 우리 다음 주 또 함께해요.
1: See you next time.
0: 네 여러분 in the meantime 우리 연세 누나가 부릅니다. All the single ladies, all the single ladies, all the single ladies.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자, 반갑습니다. 문자 요정 in the house. 자, 문자 요정 오늘 우리 뉴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하는데요. 지금 네. 기분 어떻습니까? How do you feel right now?
0: 이제 날씨 요정이 하고 있었을 때요. 네.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우선은 이제 조명이 엄청 센데 네. 이게 뭔가 조금 저희 요정의 좀 집중해 주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1: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이 민트 주니어 좀 좋은 자리로 좀 네. 배치하려고 하는데
0: 근데 진짜 네. 이 조명 덕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이제 피부가요 이제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일부의 날씨 요정이 저희 오른쪽에 앉았는데 진짜 네. 아이돌 피부였거든요.
0: 와 진짜
1: right? His 뭐지? His skin tone the whitest I've seen. 근데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자 요정 살짝 좀 누래 보입니다. 부기도 사실 일부에 좀 누래 보였거든요.
0: 근데 부기는요 좀 잘못됐어요. 그건 노란 수준이 아니고요. 좀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1: 본인도 좀 살짝 네. 어디 좀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제 기준에 좀 괜찮아. 지금 뒤에 부기 보이죠, 지금? 네. 이거 없애줄 수 없나요,
1: 부기
0: 이거?
1: 부기 퇴근한 거 아니에요?
0: 이거 지금 부기.
1: 부자 진짜 제일 거슬립니다, 지금.
0: 지금 전체 화면 보시면 지금 부기가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진짜. 없어요, 지금.
1: One, 부기 cannot fly. So I don't know why Boogie is flying over.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0: 부산항 쪽
1: 그 뒤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0: 북한 친수공원.
1: 맞아요, 맞아요. 네, Boogie 그쪽입니다. cannot fly. Okay, 네. so this is a lie right now.
0: 근데 이제 Boogie 얘기가 나온 김에 와 역시 오늘도 낙지연이님께서요 빼놓지 않으시고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 와 여기서 박수 치니까 에코가 됩니다.
0: 저기 멀리서도 들리네요. 네, 에코잉한 이제 에코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낙지연이님께서 부기 턱시도 역시라고 하셨고 데네님께서 2등으로 들어오시고 데네님께서는 3등으로 들어오시면서 Happy Monday Booster들 Hope your long weekend went well 이라고 하셨거든요.
1: Thank you so much.
0: 근데 이제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요 뭐라고 해야 될까 expression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그래요?
0: 우리 슈가만땅님께서 Wow, what's the matter? matter? 근데 이제 부기 코멘트가 있었어요. 부기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룰루프님, 부기가 살찐 것 같아요. 네, 이런 조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쾡이들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와 스튜디오 바뀌었다. 또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셨고요.
1: 네.
0: 네, 고순이. 스튜디오 새 거라 적응 안 되네 얘. 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셨네요.
1: 네. 저도 적응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자 요정님 뉴 스튜디오 왔다고 너무 네.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입니다. 문자에게는 높임말 네. 잠깐 높임말 하지 말라 말입니까?
0: 네.
1: 피디님 이게?
0: 문자에게는 높임말 안 해요.
1: 들어왔다고요.
0: 들어오셨고요가 아니고요.
1: 네.
0: 들어왔어. 이요. 반말은 할 수 없잖아요.
1: 반말하지 마세요.
0: 네, 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여기서 Which expression is the most natural way to say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 in English였거든요.
1: 네.
0: A가 We just moved in. B, We just changed our house. C, We just entered a new house.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정답이 뭔가요?
1: 정답이요. 네, 죄송해요.
0: 정답 말씀해 주셔야
1: 돼요. 네.
0: 정답.
1: 정답. 뭐였다? 초이스가 뭐였죠?
0: A!
1: 정답입니다.
0: We just moved in!
1: We just moved in! 이라고 하죠.
0: 역시 우리 민수 씨 다 아시네요.
1: 죄송해요. 저 문자 읽고 모든 게 다 멀리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네. Everything so far away.
0: 그동안 이제 보던 시선이랑 좀 달라지다 보니까
1: 맞아요.
0: 조금 찾아야 될 게 많아요.
1: 여러분, we don't even see our producer.
0: For real?
1: 네.
0: 진짜요?
1: 부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0: 네.
1: 네. For all I know, she left the building. 안 보이니까 퇴근한 것 같아요.
0: 거의 그 정도로.
1: 네.
0: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퀴즈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누? 자, 안종찬님 햄버거 축하드립니다.
1: 아이고, 안종찬님
0: 찬
1: 앙
0: 안
1: 안종찬님. new listener?
0: New listener.
1: 오늘부터 저랑 일을 했습니다.
0: 근데 안종찬님이요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퀴 스튜디오에서 제일 첫 당첨자 그리고 제일 첫 일일.
1: 어떻게? 네. 마음 너무 두근거리겠다.
0: 그니까요.
1: 너무 좋아서.
0: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1: 저랑 오늘부터 일을 댔고 선물도 네. 받아가고.
0: 네.
1: 네.
0: 근데 종찬님이 그 위로 답이 없어요.
1: 그래요.
0: 네.
1: 선물 취소. 선물 취소됩니다.
0: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뭐? 유승의 Did You Know. 문자 요청에 Did you know?
1: 자, 첫 스튜디오에서 첫 Did you know인데요. 네. 딱 2분들입니다.
0: 2분밖에 안 남았나요?
1: 네.
0: 네,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름 시즌이 왔기 때문에요. 에어컨, AC를 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It's on 24/7 at my house these
0: 거의
1: days.
0: 거의 뭐 1분 1초 꺼지지 않는 A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C, 여러분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민수 씨 AC 청소 한번 하셨나요?
1: 청소는 네. 작년에 했고요.
0: 아, 네.
1: 청소는 작년에 했고
0: 올해는
1: just the filters.
0: 필터만 하시고.
1: 네네네.
0: 오, 좋아요.
1: 왜냐면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you have to take all like the parts out and rinse them, right?
0: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이 how often should you actually deep clean your AC입니다.
1: 자, 유준님이 말합니다. 1분
0: 네.
1: 남았대요.
0: 네, 세 가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요. 방금 말씀하신 필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이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lide out the filter every 2 to 4 weeks and gently rinse off the dust with clean water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가끔 쿰쿰한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1: Oh,
0: 네.
1: What is that?
0: 이게 뭐냐면 냉각핀이랑요. 내부 송풍 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annually 한 번씩 대청소를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면
0: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매년 여름 시작되기 직전 뭐 May, June 이때쯤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1: 네.
0: 그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많이 신경 안 쓰시는데요. 실외기.
1: 네.
0: 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한번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이제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빨리 시원해지기도 하고
1: 네,
0: 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1: 일단 그 because we turn it on every day in our house. It's on the whole day, 24/7, like I said, and it's been like that for the past 2 weeks, I think. 그래서 지금 전기세 너무 긴장돼요. 네.
0: 거의 매일 트시지 않나요?
1: 그렇죠. 맨날 틀어요.
0: 저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1: But then 네. I think 이거 할 수 없이 this is in our house. It's not debatable. Like it's a must.
0: 네네.
1: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진짜 아마 전기세 나올 때 네네네. 깜짝 놀랄 건데. But what can you do, right? 네네. In this weather.
0: 우리 둥피님,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겪으신 일 같은데요. 실외기에 비둘기들이 알을 낳기도 해요. 네, 둥피님.
1: Really?
0: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 이거
0: 카메라 여기 있군요. 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1: 부장님 이분은 카메라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분은 좀 많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0: 여기 있군요.
1: 네.
0: 네.
1: 아, 그리고 풀스타임을 말합니다. 이런 데서 Did you know를 해야 한다니 점점점.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문과상이죠. 혁신의 문과상이죠. Bachelor of Arts or Bachelor of Sciences. A bachelor. But you might think, isn't that like an unmarried man?
0: Right? Single man.
1: Single man.
0: Oh, the single man. Oh, the single. Oh. 죄송해요.
1: Anyways, 네. 라틴어 바칼라레우스. Baccalaure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길드에서 견습생 다음에 보조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And then the bachelor part, like the single man, that's from bachelors being like knights, so male knights as well. 네, 이렇게 bachelors in arts, 그리고 bachelors in sciences 두 가지로 나뉩니다. And then you have masters.
0: 그쵸.
1: Such a cool name. MA or master, 석사죠. 또 라틴어 magister, 길드의 장인 마스터에서 왔는데요. 네. 학사를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master. So they do teach.
0: Yeah.
1: And finally we have doctor. Or the doctorate. 박사죠. 라틴어 가르치다, docere. 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또한 13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교육 자격증인 licentia docenti를 교부하고 대학교에서 you could teach.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You
0: 맞아요.
1: could teach.
0: And they have to call you doctor.
1: They do.
0: Yeah.
1: They do.
0: Remember that Friends episode where Ross? not a real doctor, right?
1: PhD. He's a doctor. He's a dinosaur doctor.
0: 맞습니다. Well, Hal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1타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네, 척척 박사, 1타 강사, 헤일리였습니다.
0: 네, 여러분,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마지막 문자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051님이 물어봅니다. 민수 주니어 선풍기 쓰고 있나요? 안경이 좀 작아 보여요 라고 하는데 자 민수 주니어 안경이 작아 보인다 하는데 뭐 말할 거 없습니까? 네 제가 문자 예쁘게 달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네 자 민수 주니어 whoa, calm down. Alright folks, enjoy the rest of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tomorrow.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Lately, spearheaded by the 2030 generation, young people are moving past simply viewing traditional artifacts like antique dishes, furniture, and hanbok inside museum glass. Instead, they're actively collecting them to fit their personal taste and enjoying them in their daily lives, giving rise to a new trend known as antique digging. So joining us today is Mr. Park Yo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똥골똥한 나날. He wears hanbok as everyday clothing, as you can see today, while researching traditional attire and antique culture. Today, we're going to dive into why the younger generation is turning its gaze back to tradition and uncover the true hidden charms of hanbok and antiqu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박영빈, 골똥골똥한 나날 작가와 함께합니다.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전통 복식과 골동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왜 다시 전통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복과 골동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 골동인 박영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골동품도 모으고 있고 이렇게 한복을 입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집가 분과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수집한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라는 게 제 철칙입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현대 삶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와 이런 골동품들을 직접 향유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He shares out of a deep love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ntiques. He lives a life centered around wearing hanbok and collecting antiques as well. He points out that what sets him apart from typical antique collectors is that he actually uses most of the antiques he collects in his daily lives. He wears them, and based on this unique lifestyle, he explains that he primarily focuses on activities that promote and share the experience of enjoying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within contemporary life. And listeners, as you can see, he is wearing a beautiful hanbok today. So I want to hear, could you tell us a bit about the hanbok you're wearing today?
2: 오늘 멋지게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입고 계신 한복은 한복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니까요. 네. 이제 여름에 맞는 한복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이 외출할 때는 지금 보신 갓이라고 하는 이 모자들을 이제 쓰고 나가는 전통이었습니다. 네. 이 갓은 말총, 그러니까 말 꼬리털이죠. 말총과 이제 대나무로 만든 실로 만들어진 갓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갓이 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네. 제일 오래된 갓이에요.
0: 네. 그래서 이 얼마나 오래됐죠?
1: 대한제국 때 가시니까 대략 한 150년 정도 된 가시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가시의 특징은 이렇게 좀 챙이 좁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봉경님께서는 상투는 하신 거 아니시죠? 라고 보내셨는데요.
1: 상투는 네.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상투를 네. 고정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안에 다 제가 쓰고 있긴 해요.
0: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복은 얼마나 오래 된 걸까요?
1: 이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모시로 만든 것인데요. 이 한복 같은 경우는 1960년대경의 옷을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앤틱샵에 갔다가 입어봤는데 맞네 해서 이제 조금만 이제 뜯어진 부분만 수선을 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It's beautiful as you can see. So a little bit of explanation of things that he is wearing today. So kat, which is the hat that h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hat. He said it is actually horsehair woven together and it is made 150 years ago. And he has about 4 kat that he owns, and this is the oldest one he owns. And the hanbok he's wearing, it is specially made for summertime, but he said it is from 1960s. So when he bought it and it fit him perfectly, he had to fix just a little bit, but it is definitely beautiful. And I wish you can see it up close because there is a little bit of patterns even in the strings. It's beautiful indeed. Well, you recently gave a lecture theme, The style and adornment of the Joseon Yangban. And you've been connecting directl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interested i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Young Antique Exhibition. So what core message did you want to share there? And what was the most maybe memorable

0: memorable reaction that you encountered on site. 네, 최근 조선 양반의 멋과 꾸밈 강연과 또 젊은 골동 전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만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또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최근에 조선 양반의 멋과 꾸밈 과 이제 부산 오초량에서 진행됐던 젊은 골동 전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분들이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이런 고미술과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주시거나 혹은은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전통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대에서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북토크 혹은 전시 등을 통해서 이런 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예, 저도 생각지도 못한 게 정말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고무된다고 할까요? 좀 기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오, 그렇군요. Now he shares that his message was about how traditional culture isn't actually as ancient or distant as we typically think, and that even if something is old, it can easily be used today as a fresh expression of one's unique individuality. And he notes that through these recent lectures and book talks and exhibition, he has been forming meaningful connections with peers and people of various generations who, you know, shares an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together. Now, it seems this antique digging culture is becoming quite a trend, especially among the 20-30 generation. In your opinion, what is driving young people to find such a unique charm in our traditions right now?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골동 디깅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이게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는 그런 시대라고 했을 때 전통 문화와 골동품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여유 쉬어가는 여유 약간 한 템포 느린 어떠한 그런 휴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 이제 골동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골동을 찾아다니는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소문이 금방 갔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가게인데도 가면 아, 뭐 당신 이야기 들어봤다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0: 네.
1: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분위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면은 물건을 안 보여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살 거라고 이제는 모를 거라고 하면서 안 보여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좀 열린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당장 고미술로 유명한 서울의 인사동이나 답십리 등의 고미술 상가를 가봐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아예 젊은 분들이 그런 수집한 앤틱을 모아서 가게를 여시는 분도 계시곤 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시적인 간착한 유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가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이 관심이 잠깐의 유행을 넘어서 좀 오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So he shared while there are various reasons, it is likely because traditional culture antiques actually offer a rare sense of leisure and rest, a chance to catch one's breath in today's fast-paced modern society. And reflecting on the past, he notes that when he first started collecting, it was rare to see young people in the scene, so much so that rumors about him spread quickly, and store owners he had never even met would greet him, saying he had heard about them. Actually, they had heard about him, and he mentions that the market used to be somewhat closed off, with dealers hesitant to show their items right away, especially to younger generations. However, he observes that the atmosphere has undeniably become much more open nowadays, and he views this shift very positively, but he also confesses to a slight worry that this might just be a fleeting, short-lived fad that could suddenly fade away, and I do hope otherwis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u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동골동한 나날. Long before this trend even took shape, you were already wearing hanbok regularly and steadily researching traditional culture. I even heard that you've been wearing hanbok since you were in elementary school. So was there a special turning point or inspiration that drew you to traditional culture so early on?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 오셨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사실 이렇다 하고 콕 집을 수 있는 계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골동품을 모은다고 할까요? 일단 물건을 수집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집안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외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배를 타시는 이제 큰 배를 타시는 선원이셨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래도 이제 집안 여기저기에 뭐 외국에서 가져오신 기념품이나 뭐 선물 받으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만지고 보다 보니까 나도 뭔가 나만의 물건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러한 경향이 하나 있었고 또 한복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역사나 뭐 박물관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한복이 쟤는 되게 이뻐 보이고 이게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싶다 해서 이제 입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골동을 수집하고 이렇게 한복을 입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된 게 지금의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오랜 시간 쌓여서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Very cool. So he says he can't pinpoint to a single specific moment that started it all. However, when it comes to his habit of collecting antiques, he believes his family definitely had an influence. Both his grandfather and his father were sailors who worked on large ships, which meant his home was always filled with exotic souvenirs and gifts brought back from foreign countries. Seeing and touching those objects growing up inspired him to collect and start collecting things of his own. And as for the hanbok, he explains that because he loved history and visiting museums from a very young age, he simply thought the clothing looked beautiful and felt drawn to wear it. And he notes that these different childhood experiences naturally combined to fuel his lifelong passion for collecting antiques. And as we mentioned, you also wrote a book called 골동골동한 나날, which reframes old objects not as dusty relics, but as part of our daily lives and personal taste. Could you tell us what kind of stories you were captured in this book and what core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most through your writing? 이 골동골동한 나날이란 책에선 오래된 물건을 우리의 일상과 취향으로 풀어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제 책 골동골동한 나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전 골동품 수집과 전통 문화를 즐기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모은 책입니다.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만나다 보고 하다 보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흥미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즐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즉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골동품이라는 취미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제 골동품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는 사실 다양한 장르로 정말 광범위하게 있죠.
0: 그럼요.
1: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골동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골동품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동품과 그런 물건을 모으는 것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 책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전통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And we're seeing some of the photos of things that he collects, I believe. 작가님이 지금 다 수집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전통 골동품들 맞죠? 지금 네네. 보고 있는 사진이 그렇군요. 저건 뭘까요, 작가님?
1: 저거는 화병인데요.
0: 네.
1: 저건 아주 골동품은 아니고 이제 네. 근대에 재현된 건데 이제 우리 것은 아니고 중국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전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0: 네.
1: 그 병에 이제 지난 봄에 작약을 받아서 꽂아뒀던 사진입니다.
0: 그렇군요. I love that. So this is a collection he has from actually China, but beautiful, and he does use it. 작가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저 사진은 뭐죠?
1: 저것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아끼는 소장품 중 하나인데요.
0: 네.
1: 향을 담아두는 그 향합, 인세스 캐스트인데 이제 보시면은 뚜껑에 한글이 쓰여 있어요.
0: 네.
1: 저거 같은 경우는 원래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한 조선시대 때 이제 소설을 찍기 위해서 한글 소설 찍기 위해서 만든 목판이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현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식 인쇄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목판이 필요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네. 방치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그랗게 잘려서 저렇게 캐스트인가 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한글 소설 목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게 10장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소설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이제 저 판으로 찍었던 소설도 남아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좀 이렇게 귀한 한글 자료로서도
0: 그러네요.
1: 내지는 또 이게 우리 문화 유산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제가 되게 아끼는 물건입니다.
0: 그렇군요. And all these, you know, artifacts and things that he's collecting, they are. I can see how much he loves all of them, and just explanation of each and every one of them. We will continue to show these photos of things that he's collecting on our YouTube channel. So do check it out. And he explains that his book, so talking about 골동골동한 나날, is a compilation of stories about his antique collecting and his lifestyle of enjoying traditional culture. Recalling how many people previously told him they were interested but didn't know how to take the first step. So he notes that he wrote this book specifically for them. And the primary message he wants to convey is simply that collecting antiques is not a difficult or intimidating hobby. He points out that while collecting as a hobby is currently popular across many different genres and styles, antique collecting is just one of those many options. Well, reading through your book, traditional attire like the hanbok and kot feels like much more than just old clothing. It comes across as a language of its own, carrying the lives, aesthetic senses, and the culture of the people of that era. So in your eyes, what is the single greatest charm of the hanbok? 예, 책을 읽다 보면 한복이나 갓 같은 전통 복식도 예, 단순한 옛날 옷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미감 그리고 문화가 담긴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한복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사실 저는 이제 골동품 여우가지 한복 여우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0: 네.
1: 사실 골동품과 전통 문화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제 수집 철칙인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더 한복을 자주 입게 이게 좀 더 이렇게 갖춰서 입게 되는 것뿐인데요.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의 매력을 꼽자면 이제 저는 바로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별명을 하는데
0: 네.
1: 바로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이제 한복의 옷자락에서 생긴 별명이죠. 근데 이러한 그 바람의 옷이란 그런 멋 역시도 이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람을 감싸는 그런 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한복을 입게 되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 또 항상 이렇게 갓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네.
1: 이제 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총하고 대나무로 만드는 남성용 모자인데 사실 모자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햇볕에 가려진다든지 그런
0: 네,
1: 기능은
0: 많이 안 가리네요.
1: 예,
0: 네.
1: 거의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예절을 갖추기 위한 예장에 가까운 모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을 꾸미는 이런 갓끈도 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이제 심플하게 그냥 검은 리본이지만 사실은 네. 이것도
0: 패턴이 있어요.
1: 패턴이 있는 비단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실제 실크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지금 명품 시계로 왜 남자들
0: 네, 네 그런 되잖아요. 브랜드가 있죠. 네,
1: 그때는 이제 갓끈으로 네. 그때 알아봤었습니다. 옛날에.
0: 그렇군요. 작가님, 이 네. 봉경님께서는 한복이 조금 길어서 움직임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상에서 보완이 가능할까요?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이죠 익숙해져서 이제는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라고 네. 말을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려나 그런 분들은 그냥 짧은 옷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소매가 되게 짧은
0: 네, 너무 길진 않네요. 네,
1: 네. 이제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긴 것도 있긴 하지만
0: 네.
1: 이제 그렇게 자기가 편한 식으로 조금 개량해서 입어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So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봉경님. Now he clarifies that he actually considers himself an antique enthusiast rather than a hanbok lover because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are deeply intertwined and because he sticks to his strict collecting rule, if it cannot be used in real life, do not bring it home. Wearing hanbok regularly simply became a natural extension of his lifestyle. If he had to maybe pick the ultimate charm of the hanbok though, he says it is its loose-fitting style. He notes that hanbok is often called the 바람의 옷, clothing of the wind, due to the way its fabric flutters and the breeze, and he believes its true beauty lies in this generous fit that loosely and comfortably envelops the body. And rather than serving a practical purpose, he talked about cut functions as a formal ceremonial headwear. And because of this, people often adorn them with striking elaborate hat strings, 가끈. And he says today he's wearing a simple black one, but also if you look closely, there is patterns on them as well. So it's kind of like wearing an expensive watch or brand name clothing as well. Now, by using an old cut as interior decor or maybe bringing traditional utensils into your everyday routine, you're constantly reinterpreting tradition through a modern lens. In your view, what does it truly mean to carry tradition forward? And why is this kind of creative reinterpretation so important? 오래된 갓을 인테리어로 또 활용하시고 전통 기물을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오늘의 감각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왜 이런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있는 그대로 전에 내려오는 그대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새로운 시도와 이제 기술의 다양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장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게 뭐 시장에 풀리는 것이 당연시된 현대 사회이지만, 예, 전통 기물의 이제 전승과 재해석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공예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고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또 그렇게 기술과 전통이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손과 눈이 닿게 되면 그것은 결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가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가고 재해석하는 이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떠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I love how he phrased it. So while preserving tradition exactly as it has been passed down is of course important, there must also be space for fresh attempts and technical diversity. In a modern society where mass factory production is taken for granted, he believes that passing down and reimagining traditional artifacts allow us to really rediscover and reflect on the true value of handmade craftsmanship. To him, carrying tradition forward and giving it a modern twist means actively keeping it alive in our minds and continuously remembering its unique valu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Hyuk-bin being here in the studio. Now, looking ahead, what are some personal goals you are determined to achieve? And what kind of shape or spirit do you hope our traditional culture will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우리 전통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졌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하면 일단은 박사학위 취득입니다.
0: 네.
1: 아직 학위 과정 중이어서.
0: 네.
1: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강연하고 하면은 이게 주변에서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목표라고 하면은 책을 조금 더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전 책과 같이 이제 골동이나 전통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틀을 뭐 전부 박살내고 그중에 뭐 한 조각 잡서 이거 전통 문화예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그런 시대가 좀 보입니다만서도 하지만 이제 저의 지론은 전통이란 소재의 틀은 남긴 상태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is most immediate and definitive goal is to obtain his doctorate. And beyond that, he hopes to write a few more books, which will likely continue the theme of his previous work, exploring a lifestyle centered around enjoying antiques and traditional culture.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사실 이런 라디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0: 네.
1: 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막 집중적인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정말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동품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제 기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 네,
1: 네 향운제 박영빈이었습니다.
0: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0: 골동품과 또 이 전통 문화가 결코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요. So he shares that this is actually only his second time appearing on a live broadcast, and today just really he expresses how incredible happy he was to hav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is, and he thanks all the listeners. We have Jerry님 saying 작가님 선비처럼 웃으시네요. 여우러움이 느껴져서 좋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봉경님께서는 오늘 코너 덕에 오늘 전통을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I love that. I do hope that we all take some time to check out some of the antiques and Korean traditional things around here in our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ung-bin here in the studio, the author of 골동골동한 나날.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영빈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Michael Carreon with The Simple Things.

0: 혼합판 파묘 50% 혼합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7월을 기점으로 해외 경유의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B50 바이오디젤 의무화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한 국가인 만큼 3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오는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전면 판매할 방침입니다.
1: I see. So President Prabowo made the official announcement on the 17th at an event at an Air Force base in East Java.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B50 biodiesel, a fuel that blends 50% palm oil with petroleum diesel, making Indonesi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mandate B50. In line with that, the government has stopped issuing import permits for foreign diesel as of July, with a three-month transition period leading to a full nationwide rollout at gas stations by October 1st. Well, what is the projected scale of the economic benefits from halting diesel imports? 경유 수입을 중단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0: 네,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B50 전환을 통해 국가 연료 수입 비용을 최대 170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13조 7천억 원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 파묘 산업의 부가가치를 약 23조 4천억 원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해외 석유 기업으로 유출되던 외화를 통제하고 이 대금을 국내 파묘 농가로 환원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 그렇군요. 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외화를 국내 농가로 되돌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큰데요. So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e shift to B50 could reduce national fuel import costs by up to 170 trillion rupiah, the equivalent of roughly 13.7 trillion Korean won. On top of that, the domestic palm oil industry is expected to see its added value rise by more than the equivalent of around 23.4 trillion Korean won. The broader strategy is to redirect the foreign currency that was previously flowing to overseas petroleum companies back into the domestic economy, channeling it toward local palm oil farmers. Well, are there concerns about mechanical reliability when applying high concentration biofuel to actual vehicles and large equipment? 고농도 바이오 연료를 실제 차량이나 대형 장비에 적용할 때 기재적 문제는 없나요?
0: 네, 정부는 이미 선박, 기차, 대형 중장비 및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증 테스트를 완료해 엔진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다만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림부가 초기 물량으로 350만 톤의 원유 파묘를 긍급 배정했는데요. 210만 명 규모의 현지 관련 업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원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입니다.
1: 그렇군요. 에너지 자립을 향한 현지 인프라 구축 주의를 계속 주목해봐야겠습니다. So the government has already completed 6 months of testing across ships, trains, heavy industrial equipment, and regular passenger vehicles to verify engine safety.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has urgently allocated 3.5 million tons of crude palm oil as an initial stockpile. The key challenge going forward is maintaining that supply chain while sustaining employment for the roughly 2.1 million people working in the related domestic industry. And we'll definitely have to continue to keep an eye on the lo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ward energy depende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Indonesia. We'll have to continue to connect with her next time.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news today.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1: All right, and listeners, the time is now 11:52 here in the studio.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morning so far. Some of the messages coming in about today's listener question: which pie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would you most want to bring into your everyday life? And we have Danny Lee Nim saying, 뭐라해도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요. 기다림과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 한국 전통 음식이 내 일상에서 제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Yes.
2: all the time and effort and love that goes into Korean food. It's not easy to do that every single day. But when you do have time, maybe over the weekend, I hope you go back to that and enjoy some

0: questions.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Modern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I'm Marissa from Indonesia. It's my fourth year living here in Busan a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Gyeongsang University. Let me first describe what my hometown looks like. Jakarta, Indonesia is surrounded by beautiful oceans, exotic temples, and strong dialects. Does any of this ring a bell? Yes! The descriptions also fit very well with Busan. 7 beaches, attractive temples like Haedong Yeonggungsa, and we can't forget the famous dialect, Busan Saturi. And that's when I knew Busan was going to be my second hom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목소리)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My Busan. Welcome back, everybody. This is For My Busan. It's 5 o'clock on the dot, Monday, the 20th of July. You're here with me, Laura McClucky. I'll be with you all the way until 6 p.m. this evening. Thank you for tuning in and being part of our show today. It's always a pleasure. It's always nice to have you with us, and I'm glad that you could be with us today. So, hello and welcome. Listen, I have lots more coming up for you today, but the first thing I want to do is let you know that our text topic today is about the weather. 네, 여러분,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어디에 가도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덥죠? 아, 오늘 너무 춥죠? 뭐 그런 식으로 스몰 톡은 예,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떤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날씨, 어떤 날씨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is it 눈 내리는 날? But not 비 내리는 날? 아, 오케이. 한국어 어렵다. 아, 아니면 햇님 만나는 날? 만나는 날? 아니면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날씨 따라 듣기 좋은 노래도 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9050-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We're asking for your favorite kind of weather, why you love it, and a song that goes with it. That's what we want to listen to and hear from you today. And of course, in the second half, we make a playlist. We play as many of your song requests as possible, and one person will be the winner of the day. 네, 여러분, 2부에서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신청곡을 다 모아서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up next, are you ready? This is 이 여름 summer by Cool, and we'll see you after this.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that Monday groove with Jo Tae-jo.
1: 안녕하세요.
0: The number one, TJ Shi. How are you?
1: So good.
0: So good?
1: So good.
0: You look good in red.
1: Ah, really?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0: You look very tanned as well. Have you been tanning?
1: Yeah, 좀 탔어요. 이제 밖에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0: 아, 선크림 안 발라요.
1: 발 가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0: 그러니까 다른 거를
1: 맞아요.
0: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1: 습관이 돼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아직 습관이 없어요.
0: 나 선크림 습관이 진짜 강합니다. 선크림 100%.
1: 예. 예.
0: 뭐 흐려도 선크림 발라요.
1: 아, 흐려도.
0: 비 내려도 뭐 밤인데도 선크림.
1: 나가기 전에.
0: 나가기 전에. 예. 항상.
1: 아, 그러게.
0: 항상. 근데 너무 좀 the red color, the hair back 잘생겨. 잘생긴다. 진짜 잘생겼어.
1: 에이,
0: 진짜로.
1: 뭐
0: 잘생겼어요.
1: 로라 뭐 먹고 싶은 아니, 거 있어요?
0: 왜냐 맛있는 거 스테이크 한우.
1: 그래 어쨌든.
0: 이건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하기 전에 항상 생강차를 사고 올라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카페에서 뵙고.
1: 맞아요.
0: 근데 내가 더블 테이크는 했어요. 더블 테이크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더블 테이크.
0: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보고 한번 보고 잠깐만 이렇게 했어요.
1: 네네네.
0: 와 잘생겨. 태준 씨.
1: 오.
0: 그래서.
1: 나도 똑같았는데. 저 여자 예쁘다 했는데. 로라다 와. 이렇게 됐는데.
0: 여기 심하다. 립 서비스 심하다.
1: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So listen, this is a segment that go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TJ Shi will be here to perform two songs for us and also to practice some English. So we go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yeah, so yeah, well, let's see what happens, shall we? 그래서 먼저 TJ 씨, can you play us a song?
1: Yeah.
0: 먼저 우리 노래 좀
1: 오늘은
0: 해주시고.
1: 오늘은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한번.
0: 데스페라도.
1: 이 노래는 진짜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서
0: 네.
1: 사실 잘 부르고 싶은데 항상 네. 그 공연할 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요. 너무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은데 조금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0: 맞습니다.
1: 잘 못해도 용기 내서
0: 좋아.
1: 가지고 왔습니다.
0: 합시다.

0: 재밌다.
1: 어렵다. 근데 로라가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0: 너무 네. 재밌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0: 아 노래방 네. 가자.
1: 아 노래방.
0: 이 방송 네. 포기합시다. 아. 노래방 가자. 한우 먹으러 가고. 아, that was 네. so good. That was so good. 아 근데 데스페라도, 네. 네. 데스페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1: 데스페라도가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무법자들, 무법자 이렇게 해석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좀 외톨이? 한국말로 하면 외톨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Desperado is, yeah, it's like, actually it's an old, old word for like a cowboy or a robber or 진짜 오래 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 네.
0: 뭐 카우보이나 뭐 진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범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진짜 desperate한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근데 뉘앙스가 약간 desperate, 뭐 despair. 이거는 뭐 despair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박 PD, what's despair? In
2: bear,
0: not bear. 나 곰은 아니에요.
1: 곰 말고.
0: not this bear. despair. 약간 너무 너무
1: 절망한 사람.
0: 절망?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인 거죠.
0: 너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모든 해결법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예, 문제가 안 풀렸다.
1: 맞아요.
0: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영어로 얘기를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he's a desperado 약간 뭐 촌스럽고 뿐만 아니라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1: 나쁜 말 하는 느낌이에요.
0: 나쁜 말에 약간 욕도 아니지만 안 좋은 말이에요.
1: 예. 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가사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0: 맞아,
1: 정말
0: 엄청 예쁘다.
1: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지만 옆에서 그 너무 그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막
0: exactly.
1: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렇게 힘을 필요하는 사람. Desperado다. 맞아요. Yeah. So the lyrics of it are really like someone who wants to give help to somebody else. 맞아요. 근데 부르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나 어떤 뭐 가사에 어려운 거 있어요?
1: 이런 좀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 boys
0: 아 boy. 어렵다
1: 그러니까 don't you draw 이거를 뭔가 딱 말하듯이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왜냐면요 단어로 읽으면서 부르면 단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네. 소리로 하면 그래서 내가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대신에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 boy.
1: Diamond boy.
0: 진짜 바보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노래로 부르면 괜찮아. 그래서 don't you draw the queen.
1: Don't you draw the queen of
0: diamonds boy. Diamonds.
1: Diamonds.
0: Like almond처럼. Almond. Diamond. Diamonds boy.
1: Diamonds boy. Diamonds boy.
0: Perfect.
1: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0: Draw.
1: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0: Beautiful.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yeah.
0: 스코틀랜드 아저씨 같은 발음.
1: 스코틀랜드랑 부산이랑 좀 가까운가 봐요.
0: 진짜 가깝다.
1: 예.
0: 근데 바로 따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you copy me so perfectly that you sound very Scottish. I love it.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Yeah, perfect.
1: Don't you draw the king of diamonds, boy.
0: Yeah, easy.
1: Yeah, thank you.
0: So if you ever see in any casa, if you see don't you 항상 don't you.
1: Don't you. Yeah, don't you.
0: Don't you.
1: 특히 이 부분들이 가사 뜻 그 해석이 돼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하니까 잘 이렇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특히 또 부산에서 그 팝송을 한다는 거 외국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0: 이 노래 진짜 좋아하실 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1: 진짜 그죠. 그
0: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So you should practice and do it.
1: Yeah. 하겠습니다.
0: 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1: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예. 레인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아, 노래 네. 하면 좋아요.
1: 네,
0: 이글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if someone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how do you support them or comfort them? Like in Korean or like just you, TJ 씨? If 네, 혹시 주변에 있는 뭐 친한 누군가가 좀 힘든 시절이나 뭐 힘이 필요할 때 보통 맞아요.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1: 괜찮다.
0: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1: 괜찮아.
0: It's okay. 이거는 It's 나쁜 okay. 말. 나 항상 몰라요. TJ 씨가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1: 너무 사투리가 세서 그렇죠.
0: 박 PD 눈빛 보고 오케이 오케이. What is
1: 괜찮,
0: it?
1: 괜찮아.
0: 아.
1: 그게 사투리를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오, 너무 잘하신다.
0: 괜찮다. 네.
1: 어, 오, 완전 네이티브 부산. 예.
0: 아.
1: 근데 좀 더 하면 이제. 괜찮다. 이건 너무 다정 아주 다정하게. 근데 조금 진짜 그 좀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괜찮다.
1: 어, 괜찮다.
0: 어, 괜찮다. 괜찮은데.
1: 괜찮은데.
0: 괜찮은데.
1: 네.
0: 아,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응원이에요? 괜찮다는 약간 comforting이잖아요.
1: 네.
0: 어,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힘내세요 그런 표현은 있어요?
1: 힘내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0: Is there anything to say? Come on, you can do it. I believe. Like 그 표현 있어요?
1: 어.
0: What would you normally say?
1: 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1: 아니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0: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아이가.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뭐라지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화이팅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먼저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뭐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할 수 있어. 안심을.
0: 그러면은 이게 아주 좋은 팁 드릴게요. So this 네. is like something you need to always remember. 영어로 그 응원합니다.
1: 네.
0: 응원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1: Fighting.
0: Fighting. 맞아요. Fighting. 근데 fighting은 English이잖아요. 아. Konglish잖아요. 근데
1: Konglish예요?
0: Konglish 맞아요.
1: 미국 사람도 파이팅 안 해요?
0: 파이팅은 안 해요. 파이팅은 아, 진짜 싸우자.
1: 아 진짜? 네. 어, 하면 안 되겠네.
0: 몰랐어요?
1: 몰랐어. 몰랐어요.
0: 그래서 외국한테
1: 어, 자주 했는데.
0: 파이팅 이렇게 하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네 파이팅.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이라는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This like cheer, right? 근데 왜 그 영어로 cheer up 하는 말이
1: 예.
0: 절대 하면 안 돼요.
1: 아.
0: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anyone who's speaking English 영어 하는 사람들 원어민한테 cheer up이라고 하면 나 슬프면 cheer up 듣고 싶으면 약간 내가 그런 한마디로 내 고민이나 희생이나 다 뭐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cheer up이라고 하면 진짜 기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1: 그죠.
0: Cheer up 진짜 여러분 앞으로 cheer up 하는 말이 하지 마세요.
1: Yeah. Okay. Cheer
0: don't say,
1: up.
0: Don't say cheer up.
1: 원래 몰랐어. 그렇지가.
0: 맞아요.
1: 안 할 수 있어요.
0: Cheer up은 약간
1: cheer up.
0: 별로 듣기 싫은 말이에요.
1: 네, cheer up. 그럼 네. 뭐 좀 힘들어 가지고 힘든 친구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괜찮아. 뭐 이런
0: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you should probably acknowledge like this something is hard. 그래서 예를 들면 It must be hard for you.
1: 아.
0: 뭐 약간
1: It must be hard.
0: 아, 아. 이해할 수 있다.
1: 아, 이 진짜 힘들겠다 이 말이죠.
0: 네, 진짜 힘들겠다. 어. 이해할 수 있다.
1: It must be hard. 어.
0: 왜냐면요. 그분이 슬프고 그냥 바로 응원 듣자마자 뭐 기분이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comforting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if you want to say like 힘내세요, you can say 힘내세요. You would say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아.
0: 어,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와,
0: 이거는 약간
1: 좋다.
0: 약간 cheesy인데 I believe in you. 근데 누구한테 좀 예를 들면 우리 아들한테 좀 엄격하게 나 무서운 엄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알지? 엄마는 진짜 너 믿어. I believe in you. I know you can do this. I believe in you. 자신감 생기기 위해서.
1: 아.
0: 그거는 진짜 좋아요.
1: Yeah. I believe in you.
0: I believe in you.
1: I believe in you.
0: 그거는 조금 조금 cheesy해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영어로 하면
1: It must be hard.
0: It must be hard for you. Or I can.
1: It must be hard for you.
0: This must be hard for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와.
0: 나 옆에 있어.
1: 예.
0: 같이 가자. 그런 느낌이에요.
1: Yeah. This is 뭐라고?
0: This must be hard for
1: this
0: you.
1: This must be hard for you.
0: I'm here for you.
1: I'm here for you.
0: Yeah.
1: I'm here.
0: I'm here 아, 뉘앙스가 달라. 나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니면 화이팅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 너무너무 안 상대방의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그 말을 했던 게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0: You can do it.
1: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없어서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옆에서 너 할 수 있어 이러면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 뭐 아 괜찮아. 뭐 그냥 옆에서 내가 근데 그런 것 같아. I'm here for you.
0: I'm here for you.
1: 난 네 옆에서 난 널 응원해. 뭐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0: Yeah, you can do it. I'm here for you. You can do it.
1: You can do it.
0: 근데 I'm 중요한 거는 눈에서 눈빛 보고.
1: 맞아요.
0: You
1: 맞아요.
0: can do it. 진짜 진실로 얘기해야 돼.
1: 맞습니다.
0: You can do it.
1: You can do it, Desperado.
0: Fighting.
1: Fighting.
0: Are you gonna sing us one more song?
1: Yeah.
0: Yes. I love it. You can do it, TJ. 무슨 노래입니다?
1: 그 여름이니까 그래도 남쪽 끝섬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Honey, I'm so happy we came to this concert today. I had no idea Tae Shin-dong Daniel could sing so well. Oh, his live vocals were amazing.
5: Yes, sweetie. Enjoying his voice is great and all, but can you pay attention to my needs?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bathroom right now.
4: What? Then why were you holding it in all this time? Go! Run to the restroom! The exit is over there.
5: Okay, but to get to the restroom, I have to leave the venue. I'm not sure if I can come back. Oh, wait, there's an usher over there.
6: 안녕하십니까, 관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콘서트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5: Excuse me, can I leave and come back? Oh,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6: 네? 컴백이요? 아, 맞아요. 오늘 가수님이 컴백하시고 처음 무대가 맞으십니다. 가수님 컴백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No, no, no, no. Not the singer. Me. I just want to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6: 아, 관객분이 컴백을. 혹시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가수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컴백 날짜를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 No, no, no. I'm not performing. I just need to come back after using the restroom.
6: 아, 새로 발매하시는 곡.

0: 이 화장실 관련한 곡인가 봅니다. 앞으로 관객님, 아니 가수님의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No,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now.
0: 오늘 배워볼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I leave and come back?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Chompang Hwakjang Ijeon, All-Star English! Woo! As you can see, especially those watching on the tube.
3: 그런데 우리 부기 어디 갔습니까?
2: Where is Boogie? Boogie! Come on, baby!
4: 나를 찾는가? 와! 아 근데 새로운 거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제가 왔어요! 투어. 왔어요! 이사떡 가지고 왔어요!
2: 얼른 투어 하세요.
4: 어디 와? 아, 뭐야 우리 교실이야 교실?
2: 교실이네.
4: 나 공부한다고 왜 불러 교실로 가져온 거야?
2: 교실에 턱시 될 것 같습니다.
4: 진짜 그다 근데 약간 좀 어색하다.
2: 네.
4: 이렇게 필요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이거.
2: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4: 어? 치워도 되나요?
2: 부기 얼른 자리에 앉으세요.
4: 아,
2: 교실입니다. 얼른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반장이거든요 제가.
4: 근데 이거 와 에린 장난이다. 눈이 아파요. 눈곱도 엄청나다. 제가 또 이제 민섭이 위해서 이렇게 실어도 신경했거든요. 민섭이 아무것도 안 해왔죠?
2: 부기 우리 지금 오프닝 2분째 하고 있거든요.
4: 아 그래요?
2: 빨리 얼른 시작해.
4: 5분까지 괜찮지 않나? 아닌가?
2: 안습니다.
4: 아직 할 게 많아요 제가. 이어폰도 차야 되고.
2: 네.
4: 이어폰 세트 부탁합니다.
2: 어이구 와 부기 옆에 스태프까지 붙입니다.
4: 그럼.
2: 네.
4: 민섭이 우리 소통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2: 그렇죠. 이거
4: 이어폰 착용은 해야죠.
2: 이거 살짝 갑질 아닙니까 이거?
4: 아 민선비.
2: 네.
4: 이거 나 입장 시킨 것도 이쪽에 시킨 거란 말이야.
2: 그래요?
4: 내가 당한 거지 갑질이 아니라.
2: 와 우리 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쵸 부기? 네. 근데 이사 왔는데 부기 옷차림 장난 아닙니다.
4: 장난이죠. 또 저는 또 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옷을 맞춰 입고 오거든요.
2: 네.
4: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이사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넓은 데 와가지고 기분 좀 냈고.
2: 네.
4: 민선비 이사떡 준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선비 거 자
2: 어이구
4: 민선비용 이사떡.
2: 와 부기가 이사 왔다고 여러분 이사떡을 갖고 왔네요.
4: 이거 내 거.
2: 나 이거 보고 나 그거 티라미수인 줄 알았어요.
4: 티라미수 케
2: 기대했는데
4: 티라미수.
2: 이거 무슨 떡이죠 부기?
4: 시루떡 몰라 시루떡?
2: 아 시루떡 맛있겠다.
4: 아, 시루떡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2: 어우 맛있겠다.
4: 원래 이사할 때는 이 시루떡이 또 필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민선배가요 외국산이잖아.
2: 그쵸.
4: 이제 외국산에 맞게 또 도넛을 만들어 왔지.
2: 이야 나 이거 시루떡 필요 없습니다. 저 이거 빨리 도넛 내세요.
4: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2: 아 그래요 좀 비싼 도넛인데.
4: 뭐 내가 돈 내고 산 거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 치면 되지 않을까.
2: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기 나중에 이거 박스 냅두고 가세요.
4: 당신 하나 먹고 싶다.
5: You know back in the day here in Korea bringing 팥 시루떡 to your neighbors was just what everyone did after moving, right? But these days, now, people usually leave a pack of official trash bags, 쓰레기 종량제 봉투, with a friendly note on the doorknob instead.
4: 근데 나는 여기면은 과제 선물이 좋은데. 하여튼 민선배 어쨌든 뭐 선물이 중요한 건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2: 그렇죠.
4: 아무튼 이번 올스타에서도 이 센 전방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문익영의 친구.

0: 마스터 잉글리시 지금 출발 미리 했습니다. 북이 네, 음악이 없거든요 지금.
1: 아 출발했구나. 네.
0: 자 북이 자기 소개 해주세요.
1: 어, 헬로 보세요 여러분들, 시즌방에 입주할만 월요일 스타 북입니다.
0: 네, 북이 in the house. 뿌이 뿌이 뿌이 뿌이.
1: 네, 떡 언제 먹어요? 먹고 생각만 되나?
0: 아, 저는 이 도넛 먹으려고요.
1: 아, 아니 있습니다. 이거 같이 먹을 거야. 이거 건들지 마 저기.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1: English
0: in the brand new studio. 와, 여기서 첫 생방송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1: 오, 북이. 진짜?
0: 북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생각 떴어요?
1: 어, 그냥 뭔가 드디어 이제 나를 품을 만한 사이즈의 스튜디오가 됐구나. 그리고 나를 품기에는 너무 작았거든.
0: 네, 저도 딱 그 생각이었어요.
1: 그쵸, 뭔가 앉으려고면 엉덩이가 낑기고 나 들어갈 때 민선배 비켜서 일어나야 되고.
0: 맨날 여러분 저 가방이랑 이런 거 옛날 스튜디오에서 맨날 바닥에 놓고 하면 부기가 지나갈 때 맨날 밟았거든요. Every time he would step on my bag.
1: 타임 민선배 밟았다뇨.
0: 밟았잖아요.
1: 민선배가 잘 치고 났어야지.
0: 아, 어. 부기가 지나가도 제가 치워야 됐었습니까?
1: 미선배, 네. 안 그럼 밟히니까 너무 그쵸, 좁아서. 그쵸.
0: My apologies. 그래, 그래. My mistake.
1: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럼 사죄했으니까 okay.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You're welcome.
0: My mistake를 하니까 you're welcome이라고 하네요. 그럴 땐 보기 it's okay. 아, it's alright.
1: Okay. It's okay.
0: 좋아요. 자 여러분, when you move here in Korea, you bring 파치루떡 to your neighbors, and giving the 떡, you would say. Nice to meet you.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영어로 해석하면 뭐 please, you know, take good care of us. 이렇게 말하기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right? But these days, that tradition of going to your neighbors and giving duck, well, it has changed quite a bit, right, Boogie?
1: 맞아. 이제는 이사하면은 이 파시루떡부터 돌렸는데 요즘에 뭐 종량제 봉투나 키친타올 뭐 구운 과자 등 해가지고 실용적인 거 있잖아요.
0: 네.
1: 뭐 왜냐면은 파시루떡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0: 그쵸.
1: 이사 왔으면은 솔직히 집 정리할 때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뭐 봉투나 아니면 요리할 때 키친타올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아 근데 나도 과자 좋아하는데 이사해야 되나. 저는 만약에 이사하면은 그 쓰레기 봉투보다 구운 과자로 부탁드립니다.
0: 그럼 뭐 부기는 뭐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냥 부기 아무거나 갖고 오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1: 아니야 미선배, 나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예를 들어. 아 야채.
1: 야채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먹긴 하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 미선배 싫어하는 음식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0: 찾는 중입니다
1: 제가
0: 여러분.
1: 싫어하는 음식을 찾으신 분께서는
0: 보기
1: 어디 네.
0: 싫어하는 음식 찾으면 let us know. 완전 큰 big update 되는 거예요.
1: 아 그럼 그 음식은 절대 사주지 마세요는.
0: So these days people tend to give more practical gifts instead of things like you know official trash bags or kitchen towels. And instead of meeting their neighbors face to face, a lot of people just leave a small gift with a note hanging on the doorknob. 부기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어떤 거요?
0: 네, 방금 제가 말했던 거예요.
1: 제가 말했던 걸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행위한다고
0: 그쵸? 요즘 이제 선물들을 이제 뭐 떡이나 뭐 이 뭐지 종량제 봉투 주는 것도 조금 옛날 트렌드긴 한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작은 선물. 를 이렇게 조그만 한 뭐 very cute like 종이백에 넣어서 그 handle, doorknob에 이렇게 걸어놓고 뭐 안녕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인사한대요 요즘.
1: 아 맞아 요즘에는 약간 그 이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0: 네.
1: 조금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0: 그렇죠.
1: 좀 민망할 수 있어가지고
0: 네.
1: 그렇지. 그리고 또 방해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위에다가 새로 있어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0: 네.
1: 놓고 가는 것도 좋긴 한데.
0: 맞아요.
1: 뭔가 이웃 간에 얼굴 마주칠 일이 잘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사 왔다는 별미로라도 한번 얼굴 이렇게 보는 것도
0: 네.
1: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잠깐 우리 뉴 스튜디오 왔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PD님이 막 여러 막 이 화면 다 엑스페리멘트하고 하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방금 아까 저 작은 제가 작은
1: 하트 들어갔었어.
0: 하트 안에 제 얼굴이 있었는데 왠지 부기가
1: 방금 뭐야? 방금 액자 뭐야?
0: 이거요. 이 화면 부기가 저를 엄청 사랑스럽게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1: 아 그거? 부기. 하트를 좀 얼어만져 주겠습니다.
0: 선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1: 아 근데 민선배.
0: 네.
1: 그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미국은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요?
0: Now in the US it's a little different. People often celebrate with a housewarming party.
1: 네.
0: They invite their friends and family over. 미국에서는요. 하우스워밍 파티를 열거든요.
1: Housewarming party.
0: Housewarming party. Now in Germany, 독일로 갑니다. 오? Deutschland. People traditionally give bread and salt 오. as symbols of prosperity and good fortune. 독일은요, 빵과 소금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1: 빵과 소금. 어, 나는 빵은 염지 약간 맥주 선물할 것 같은데.
0: 어, 그 빵 갖고 맥주를 만들 수 있나?
1: 아, 거기로 쓰는 건가?
0: 이스트도 있고 하잖아요.
1: 아, 맞죠.
0: 맞아요.
1: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긴 한데.
0: 독일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저는.
1: 아, 근데 소금이 또 선물한 거 특이하다.
0: 어, 맞아요.
1: 그쵸. 소금은 예전에 그 민선배 어릴 때 오줌 싸면 뿌려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거 몰라요, 민선배?
0: 어디를, 소금을 어디 뿌려요? 소변 보고?
1: 그거 가면 소금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민선배.
0: 아, 네.
1: 안 해봤어요?
0: 어, 저는 안 해봤어요.
1: 아,
0: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토일렛 변기가 있었거든요. 북이. 북에는 변기가 없었구나.
1: 어디가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요. 그지 밤에 지도 그린 다음에 네. 소금원 들어 이렇게 다 다녀봤어야지. 아, 한국 그쵸. 사람이구나. 하지.
0: 북이 죄송한데요. 저기 멀리 우리 스튜디오 너무 크잖아요.
1: 어디?
0: 저기 멀리 부장님 본 것 같은데 빨리
1: 어디?
0: 해래요.
1: 뭐라고요?
0: 부장님 빨리 해라고 아, 하는 거예요. 빨리. 너무 재밌다 하고 아, 뛰는 거예요. 안 아, 보여요 잘.
1: 여기 근데 안 보여서 좋다.
0: 그렇죠.
1: 명령을 약간 살짝 무시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방금 봤어. 아 눈물이 쳤어. 아 오마이갓.
0: 자 그래서 뭐 나라는 달라도 결국 마음은 같습니다.
1: 맞아. 여러분, 앞으로 잘 지내자.
0: 이런 마음이죠. 그렇죠.
1: 먼저.
0: 네. 어,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도 이제 올스타 뉴 스튜디오로 왔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잘 지내봐요.
1: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새로 만난 이웃에게 뭐 앞으로 잘 지내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한국식에 뭐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건 영어로 해석하면 뭐 let's be close, 뭐 let's be friends 하면 첫 만남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 왜요?
0: 네. 어, 뭐냐면 let's be friends라고 하면 우리 자기 소개도 첫 만남인데 내가 이분이랑 친구 뭐 가능한가?
1: 오.
0: 살짝 이게 좀 필터링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1: 약간 협박점 될 수 있구나.
0: 그래서
1: 자,
0: 오히려
1: 친해집시다.
0: 조금 더 캐주얼, 조금 더 노멀하게 뭐 응? 그런 옆집의 이웃에 네이버하게 네이버한테 인사 주려면요. 뭐 우리 앞으로 자주 봬요. 뭐 종종 만나요.
1: 종종 만나요?
0: Hope to see you around 이렇게 하죠.
1: Hope to see you around.
0: 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천천히?
0: 네.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이렇게 하죠.
1: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0: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사는 이웃집이면요. 뭐 저희 바로 옆집이니까 뭐 언제든 편하게 인사 뭐 건네주세요. We're just right next door. 네. 바로 옆이니까 right next door. So don't hesitate to say hi anytime.
1: 이거 좀 길다.
0: 네, 이렇게 길어요. 네.
1: We're just right.
0: 아, 보기 할 거네. 네.
1: Next door.
0: 네.
1: So,
0: don't.
1: Don't.
0: Hesitate.
1: 어, hesitate.
0: 네. Hesitate가 아니고 hesitate.
1: 아, 스테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0: Don't hesitate to
1: don't
0: say hi.
1: Don't hesitate to say hi.
0: 맞습니다.
1: Anytime.
0: 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in the brand new studio. 일단 여러분, 뭐지 문자 읽긴 읽을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 뉴 스튜디오 하니까 엄청 뭐 멋지다라고 하는 게 문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니야, 내 턱지도 이런 거 보고 멋지다고 하는 거야, 민준비.
0: 아, 분명히 스튜디오 멋지다라고 하는 건데.
1: 아, 네. 좋게 있었어요?
0: 자, 일단 여러분, 북이 왔습니다. You know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퀴즈 기록. 아 좋습니다. 새해 스튜디오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올스타잉글리시 씨가 디지털 스튜디오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를 가장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0: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 In English, you get three choices. A. 응? We just moved in.
1: 오.
0: B. We just changed our house.
1: 응?
0: Or C. We just entered a new house. 자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방금
1: 자연스럽게.
0: 이사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맞춘 분들 중에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여해주세요.
0: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2: 우정 어디갔어? 우리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1: 아니 보기 목을 조금 돌리세요. 화면만 계속 보지 뭐고.
2: 아, 유선배 얘기 좀 안 좋다 항상. 아. 날씨만 들으면 내 눈앞에 있어가지고.
1: 그쵸.
2: 뭐라 할 수 있었는데.
1: 부장님 부기가 목 돌리는 거 좀 귀찮다고 그냥 화면에만 넣어달래요. 저도 근데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부장님 저도 있어야 됩니다.
0: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0: 네네네.
2: 날씨 저랑 이제... 진행하면 까꿍 네. 하이.
1: 따라오세요.
0: 자자자자자.
1: 조금 더 오셔야 됩니다.
2: 빨리 온기인가요? 네.
0: 자 이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ather Fairy is back.
1: 반갑습니다.
0: 정말 이렇게 방금 화면을 조금 봤거든요.
2: 언니.
0: 민수 씨는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우리 부기 화면이요 노래예요. 굉장히 옐로우합니다.
2: 아이고 네. 그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그래.
0: 반숙인가요?
2: 반숙이라뇨.
0: 네, 그
2: 조심하세요.
1: 스크램블 덱입니다.
0: 아, 네.
1: 자 날씨 요즘 뉴스튜디오에서 첫 날씨 계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정말 시원하고 정말 쾌적하고 그런데
2: 그렇다고요?
0: 여러분 근데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1: 진짜
0: 지금 보면은 바퀴 오늘 어땠나요 두 분?
1: Sweltering.
2: 스웰터링이
0: 뭐지? 민수 씨는 스웰터링이라고 하셨고
1: 숨막혔어요 진짜.
0: 부기는 어땠나요?
2: 전혀 축축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노란 건가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아, 네.
2: 그거랑 무슨 연관인데 노란 거랑.
0: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lasses fogged up immediately. 진짜 실내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김이 서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온도차 때문에.
2: 오!
0: 그래서 습도도 얼마나 높았는지 조금 체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Tomorrow will be low of 26 degrees and high of 이제 익숙하시죠? 34°, 34°입니다.
2: Goodness.
0: 네, 그래서 내일은 clear skies from morning to evening.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맑겠고, 그것 때문에요. It will feel like 38 to 39 degrees. 체감 온도가 38에서 39도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럼
0: 오늘이요. 오늘이 heat advisory였거든요. 근데 내일은 heat warning으로 격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를 하자. 그 제 얼굴 가리시면 안 돼요. 방금 뭐가 지나갔거든요.
2: 약간 네. 정신 좀 정신이 상그러운 것 같아요. 이 선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 약간 있잖아요.
0: 네.
2: 저거 제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숙이게 돼. 나 대머리 같잖아 뭔가 민머리 같아.
0: 네, 그 지금 감성이요. 그 옛날 스땡지 있잖아요. 아시죠 그 프로그램.
2: 스땡지가 뭐야?
0: 스펀땡.
2: 아.
0: 네. 그런 감성이네요.
2: 자,
1: 근데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는 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네. 부장님 제가 알기로 한 3주, 한 거의 한 달 동안
0: 네네.
1: 저 뒤에서 연습했거든요. 이 카메라
0: 보였어요.
1: 조정을요.
0: 거의 네. 밤새셨어요.
1: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이제 카메라 너무 익숙해서
0: 네네.
1: 오늘은 제가 볼 때 좀 장난치는 겁니다.
2: 너무 익숙하니까
1: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일부러 하는 겁니다.
2: 일부러 그러는 거죠?
1: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요 stay in the shade 인데요 이게 그늘에 계세요 라는 뜻인데 it's going to feel like 39 degrees stay in the shade whenever you can. 체감 온도가 39도까지 느껴질 예정이니 가능하면 그늘에 계세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a-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부기 저 보이죠?
2: 아, 네네네. 제가 이유가
0: 부기 목이 안 돌아가요.
2: 저 봐요. 저 화면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제 얼굴이 안 나와요.
0: 부기 목이 안
2: 돌아가요. 부리밖에 안 나와. 부리랑 이거 나 눈만 이렇게 숙여줘야지 이거.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자, 회장님.
0: 네네.
1: 네, 오늘도 뉴 스튜디오에서 첫 웨더 리포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0: 바이바이.
2: 바이바이.

0: 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렛츠고!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져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0: 손흥민, BTS.
1: 보기.
0: Let's go.
2: 기장이 섰던 객대로 만족했슈. 헙다. 클럽을 제대로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럽의 성장 대왕정을 해보자 프로젝트.
0: 맞습니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메이커.
0: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보기. 매너부터 배웁니다.
2: 매너스 메이커 싱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기고요.
2: 시츄션 잉글리시 집주.
0: 글로벌 감각 필수죠.
2: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되어 있고요.
2: 컬처 커먼요.
0: 네, 올스타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2: 아, 열심히는 받고 있습니다.
0: 네, 자 부기 우리 뉴 스튜디오 왔다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부스타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옆으로 볼 때 여러분 뭐 부기 말하는 거 그냥 안 듣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2: 아 그쵸 그쵸 그쵸.
0: 저희 이제 챗 문자 확인할 때 모니터가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2: 저 이거 옮겨야겠다.
0: 네. 근데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부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2: 부기 뭐라고 왔나요?
0: 네.
2: 어제 뭔가 많이 왔네요 엄청.
0: 우리 슈가만땅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2: 슈가만땅.
0: 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근데 부기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 크크라고 왔네요. 여러분
2: 순간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0: 네네
2: 할 말이 이렇습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선플라워님도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별별 것을 다 아네요라고.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좀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2: 미선배. 네. 제가 괜히 소통 갈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10대부터 뭐 5세, 3세 그리고 저기 7대, 80대까지
0: 맞습니다.
2: 올 어라운드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2: 에이, 어쩔 수 없이 너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별스타 보면서 공부하고. 내가 이제 이거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0: 뭐 귀찮은 느낌 좀 살짝 나는데.
2: 아닙니다.
0: 네.
2: 이제 약간 그런 척고 해줘야지 볼 때 약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라고.
0: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문자 딱 하나 더 읽고 넘어갈 텐데요.
2: 우리
0: 데니님이 우리 뒤에 우리 부장님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네요.
2: 오오오오.
0: Keep trying and we can have an interesting camera work라고 하네요.
2: 오오오.
0: 네. 이게 부장님이 화이팅 하자 그러면 더 예쁜 더 멋진 이런 카메라 효과도 줄 수 있고요.
2: 되게 쓰다듬어 줄게. 아이고 우리 민준배
0: 선배 그렇게 만지지 마.
2: 아 죄송합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부기 렛츠고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은 유네스코 우리는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
0: 뭐 했어요 방금?
2: 아니 이거 꼭 이상하게 앞에 음표를 넣어놔가지고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맞아요. 임 작가님 혹시 이 북이 뭐 노래는 근데 가르치고 이 뭐 원고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북이 보고 그냥 해라고 하는 겁니까?
2: 그냥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0: 나는 이미 어디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
2: 어떻게든 음은 타긴 타야겠고.
0: 네.
2: 일단은 뭐 제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흥얼거려봤습니다.
0: 잘했습니다.
2: 아, 먼저 얘기했죠. 유네스코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이 부산이 지금 전 세계 중국을 받고 있다는 사실 바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그것도 바로 이곳 Here Now 부산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으로 It's first time.
0: 맞습니다. 잠깐 내 말하는 거 다 갖고 갔잖아요.
2: 그랬어요?
0: The 48th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aking place right here in Busan. 저 오늘 그 인스타 보니까 아주 큰 분이 왔더라고요.
2: 누구?
0: GD가 부산 뭐지? 방문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2: 방문은 모르겠고.
0: 네.
2: 아 근데 맞다. 왜냐면 감히 개막식을 할 때
0: 그쵸.
2: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0: S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gathered to talk about protecting some of the world's most amazing heritage sites. 네,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과 많은 방문객들이 부산에 모여 세계 유산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 이 위원회 참가자분들이랑 함께 근현대 역사관, 임시수도 기념관, 그리고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부터 이 전통시장까지 직접 둘러보는 뭔지 아십니까? 부산 유산 필드 트립도 한다고 해요. 트립은 또 북이 트립인데 말이지. 나를 안 부르고 말이야.
0: 그렇죠.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북이가 빠질 일은 없죠.
2: 근데
0: 연락 못 받았어요?
2: 트립은 제가 가진 않고 네. 제가 몇 군데 이제 부산가도 찾아가고 네. 아직 만천에도 찾아가지고 열심히 저 빵댕이는 흔들어가지고 부산에 제가 유네스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할 거거든요.
0: 우리가 유네스코 리스트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2: 약간 뭐 세계 최초로 말하는 이제 불이 터는 갈매기 이런 느낌으로
0: 신기하겠다.
2: 그쵸.
0: So yeah, so while all of them are here, all the visitors, right, and you know those officials for UNESCO, many of them are exploring Busan's history, local culture, and even the traditional markets of our city. And with summer vacation just around the corner, actually no, summer vacation is like right now. 저희 딸 오늘부터 방학 시작했거든요.
2: 오!
0: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2: 왜요?
0: 큰일 났습니다.
2: 사랑을 많이 받아서
0: 딸이. 사랑 많이 받아야죠.
2: 그쵸.
0: It's a perfect time right now to start thinking about where to go. So today, why not travel with us through the worl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너무 신나겠다.
2: 난 진짜 찬성 10번, 100번, 1000번 찬성이야. 아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최초로 풀타임 한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0: 북이 영어 좀 자주 쓰고 있다 요즘.
2: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 보여요.
2: 그럼. 아무튼 오늘도 집에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헤리티지 투어 렛츠 고.
0: 와 북이 알바람도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날인가 봐.
2: 헤리티지
0: 뉴 스튜디오도 오고 북이도 이렇게 영어 쓰고.
2: 이거 왠지 아세요?
0: 왜요?
2: 넓어지니까 네. 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 게 아니라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어떤
0: 그러면 위에서 방송하는 거는 진짜 우리 잘못이었다.
2: 그쵸. 근데 뭐 민선배 잘못보다는
0: 네.
2: 그곳으로 왔네 우리 부장님.
0: 부장님 잘못이죠. 그렇게 따지면. 네.
2: 너무 근데 여기 이 자리 안 좋다. 원래 부장님 얼굴이 안 보이고 민선배랑 대신 얼굴 여기는 지금 바로 보여. 죄송합니다.
0: So folks, today, just use your imagination and of course, a little bit of English. An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 begins today here in Busan. So I thought that we should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World Heritage Sites. Of course, with Boogie as well. 네, 부산 소통 대표인 Boogie도 세계유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죠, 그쵸, Boogie? Boogie가 부산시 대표 소통 캐릭터인데.
2: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제가 이제 세계 문화를 배워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잠깐 이렇게 뇌를 이렇게 비워놓고 왔습니다.
0: Excuses. Anyway, that's why we prepared a fun time to learn some world heritage facts as well as English together. So, it is time for our World Heritage OX True or False Quiz.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유산 상식도 사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Brainstorming OX 퀴즈 하나 낼 건데요. 북이 준비됐습니까?
2: 보자. OX 퀴즈 하려면은
0: 패드 필요하죠.
2: 짜잔! 준비됐습니다.
0: 자, 우리 부스터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So, we will begin with the first World Heritage OX quiz. 보기 잘 들으세요.
2: 네.
0: All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are automatically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rue or false? 자, 첫 번째 퀴즈 나갔습니다. 보기 해석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 들었죠?
2: All of the...
0: 네.
2: 까지 들었거든요.
0: All of the new seven world wonders of the world are automatically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rue or false? O or X?
2: New seven world of the world?
0: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2: 이게 뭐예요? 원들? 세계 뭐 대단한 그런 일곱 가지인가?
0: 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계 대단한 일곱 가지가
0: 네.
2: 저 유네스코에 뭐 되어 있다? 그게 맞냐 아니냐? 세계 대단한 거면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2: 왜 그래? 어떻게 맞는? 근데 약간 보니까 민선배가
0: 네.
2: 내가 잘 맞출 때 이렇게 하지 않거든. 약간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 같은 게 내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콧방귀 끼면서 흥! 그렇게 할 거니?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어.
0: 그래서 true or false입니까?
2: 그래도 세계 7대 대단한 거면은
0: 네.
2: 세계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야 한다.
0: 자, 죄송해요, 북이. 우리 작가님이 그래도 한국어로 한번 드리라고 하네요.
2: 잠깐 이거 하고 이게 오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어로 준다고?
0: 자,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 해주면요. New 세계 7대? 7대? 7대 불가사의는 모두 자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다.
2: 7대 불가사의.
0: 네. 그게 Seven Wonders of the World라고 하죠.
2: 민선배.
0: 네.
2: 제가 이때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0: 네.
2: 문제에서 모두 완전히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0: 네.
2: 엑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0: 어, 그럼 정답 바꾼 거네요.
2: 아, 그럼 바꾸겠습니다. 엑시.
0: So switching your answers. 자, 정답은 엑시입니다. 보기가 아까 괌질이니까 이거 띵동댕 안 들렸잖아. 자, 조용해 봐. 맞췄습니다.
2: 예!
0: 맞습니다. False. The new Seven Wonders an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re selected based on different criteria. So the new Seven Wonders were chosen through a global public vote, whil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re selected by experts based on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 7대 불가사의는요, 대중투표로 선정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전문가 평가로 결정됩니다.
2: 어, 그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 brainwarming, right? brainwarming 앞으로 첫 번째 퀴즈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를 떠나볼 겁니다. 자, 부기, are you ready?
2: Okay, I'm ready.
0: 여권 갖고 왔어요?
2: 뭐라고요?
0: 여권 갖고 왔냐고요?
2: 어?
0: 괜찮아요.
2: 방구석이라고 해서 안 챙겼는데 챙겨야 되네요.
0: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첫 번째 나라는요, 이집트 여행을 떠나갈 겁니다. 보내주세요, 보기. 아이고,
2: 비즈니스인가?
0: 와, 비즈니스 타니까 너무 좋네. 부기, 우리 기내식 잘 드셨습니까?
2: 저 애완동물 칸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0: 그래, 저는 잘 먹었습니다. 샴페인까지 했었거든요.
2: 진짜?
0: 네. 자, 여러분, 이집트 도착할게요. 자, 먼저 이집트 월드 헤리티지 OX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부기 잘 들으세요. When the Great Pyramid was being built, woolly mammoths were still alive on Earth. True or false?
2: 일단 피라미드가 나왔고.
0: 네, The Great Pyramids라고 했죠.
2: 맞아,
0: 제가.
2: 대단한 피라미드.
0: 네.
2: 대단한 피라미드 맞아요.
0: 대단한 피라미드, Great Pyramid, 맞습니다.
2: 그치. 그때 뭔가 같이 지구에 있었냐고 묻는 거거든.
0: 맞아요. We're still alive on Earth. 무엇이 still alive on Earth라고 했죠?
2: 울리 메머드?
0: Woolly mammoth.
2: 울리 메머드가 뭐예요?
0: Woolly mammoth. Woolly mammoth 몰라요?
2: 메머드는 알죠. 근데 울리 메머드가 뭐야?
0: 자, Woolly mammoth. 바로 북이 뒤에 있습니다. 북이 돌아보세요.
2: 이 친구 상당히 큰데요.
0: 깜짝아. 이렇게 크게 보니까 주라기 공원 온 것 같습니다.
2: 민섭이 지금 메모드 뿔에 민섭의 머리가 걸려 있어요.
0: 맞아요. 조심해.
2: 구두가 괜찮나요? 조심하세요.
0: 조심해.
2: 비계불 비계불.
0: 네. 자, when the great pyramids were being built, woolly mammoths, the woolly mammoth behind me, they were still alive on earth. 네. 우리 수부님이, 닥터 수님이 4,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2: 4,000년 전?
0: 이거 맞습니까? 수부님, 우리 닥터 수님 우리 팩트체킹 들어갑니다. 4,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2: 4,000년 전? 네. 근데 메모드가 생각보다 좀 오래 살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0: 그렇죠. So true or false, 보기?
2: 메모드와 피라미드가 근데 같이 살았다!
0: True? 정답은 true입니다. 네, 자, woolly mammoth는요, 털 메머드. 그래서
2: 울리.
0: 네, woolly mammoth.
2: 그 울이 그냥 울.
0: 그 울, 그쵸? 그 울 말했대. 그
2: 울 셋다가 있지.
0: Wool, right? 네, 네, 기자의 고대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있을 때 메머드는 아직 지구상에 살아 있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2: 메머드가 이거 그거 돌 끌어가지고 피라미드 만든 거 아니었어요?
0: 그런가?
2: 그쵸. 내가 그렇다 생각해서 오한 건데.
0: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2: 저는
0: 모르겠어요. So the Great Pyramid of Giza was built around 2500 BC and some woolly mammoths survived until about 2000 BC on Wrangel Island. 고생물학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의 Wrangel Island. 네. 털 메머드는요. 기원전 2000년경까지 살아 대피라미드 건설 당시에도

0: 존재했다고 합니다.
1: 그럼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네요.
0: 그렇죠.
1: 피라미드 말한 거였구나.
0: Great Pyramid.
1: 그러면 보니까 네. 다른 쪽에 살아가지고 네버드가 도움이 되진 않았겠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나는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들었는데 얼떨결에 맞았다.
0: 진짜 메머드가 좀 있었으면 이 피라미드 짓는 거 살짝 조금
1: 그러니까
0: 덜 힘들었겠죠.
1: 좀 편해질 것 같은데.
0: 네.
1: 아 근데 미지 궁금한 게
0: yes.
1: 이 이집트 피라미드는 그러면은 언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0: So the Great Pyramids of Giza becam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ack in 1979. 기자 피라미드는요 197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It is the only ancient wonder in the world still standing today because most of the other ancient wonders were destroyed long time ago.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이죠.
1: 유일한?
0: 네. So the Great Pyramid is both an ancient wonder an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four sides of the Great Pyramid face almost exactly north, south, east, and west. 네, the Great Pyramid also has about 2.3 million stone blocks.
1: Oh my god!
0: 네. 대피라미드가 약 230만 개의 돌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걸 다 옮기려면 엄청 힘들겠다. 그쵸,
1: 그러니까,
0: 부기?
1: 그러니까, 좀 돈이 작은 거 아니에요?
0: 네. 자, 진짜. 와, 부기 근데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막 낙타를 타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일단 낙타를 탄 것부터가 저에게는 맞지 않긴 하네요.
0: 자, 여기서 현지 경찰이나 가이드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1: 오, 진짜?
0: 네, 바로 객가치 퀴즈 나갑니다. So, next quiz. No? When visiting the pyramids and ancient sites in Egypt, this is the phrase you'll hear guides say the most often. 이집트 피라미드나 유적지를 여행할 때요,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죠. So, what does the following English sentence mean? 다음 영어 문장의 뜻은 무엇일까요? Look, but don't touch.
1: 아!
0: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여기 좀 보세요. 공짜입니다. B. 눈으로만 보시고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1: 혼나 혼나.
0: Or C. 만지자마자 그것을 사야 합니다.
1: Oh my god.
0: 네. 자, 보기 이건 좀 쉽죠. 그쵸?
1: 근데 이거 전부 다 그거다. 여행 가면은 많이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문장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근데 look but don't touch.
1: 아 이거는 바로 알지.
0: 이거 왠지 진짜 피라미드나 그치 진짜 옛날 거 대해서 or 미술관에서
1: 맞아.
0: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그쵸?
1: 미술관에 또 그것도 하면 안 돼요. 플래시 터뜨리는 것도 안 돼.
0: 맞아요.
1: 플래시가 네. 그림에 영향이 많이 가가지고
0: 맞습니다.
1: 출연이거든요.
0: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기?
1: 정답은 B!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0: 이야.
1: 근데 미술관 궁금한 거 있죠?
0: 네.
1: 날개는 대도 되나요?
0: hands and wings. 일단 뭐 don't touch라고 하니까요. 뭐지? 그 파리로 파리란다. 손으로 만지더라도 윙으로 만지더라도 만지지 말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1: 근데 조심해야겠다.
0: 맞습니다.
1: 방에 가가지고
0: 여기다가
1: 엉덩이 닿으면
0: 그쵸? 그렇죠? So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영어로는요. Look but don't touch.
1: Look but don't touch.
0: 네. So get this. If you climb the pyramids without permission or leave graffiti on the pyramids, you could face a fine or even jail time.
1: 오.
0: 허가 없이 오르거나 낙서하면요 피라미드에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대요.
1: 이게 미소비 jail time이 무슨 뜻이에요? Jail time?
0: Jail time 징역형입니다.
1: 징역. Jail time?
0: 네,
1: 징역형.
0: 그렇죠.
1: 쉽지 않다.
0: 자 여러분 두 번째 방구석 헤리티지 투어를 떠나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입니다. 맘마미아.
1: Get ready.
0: Italy is home to more than 60 UNESCO World Heritage Sites, one of the highest numbers in the world. Are you ready to explore? 여러분, 60곳이 넘는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 이탈리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번에 비즈니스 카스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에 파스타도 먹고 왔고요, 저는.
1: 파스타도 먹었다고요?
0: 네.
1: 나도 뭐 좀 넣어줘라.
0: 자, 여러분 먼저 Italy World Heritage True or False OX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보기 잘 들으세요.
1: Okay.
0: The Leaning Tower of Pisa has been perfectly straight for at least 100 years after it was built. True or False? 보기 먼저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미선배.
0: 네.
1: 이태리가 피자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0: 그쵸.
1: 피자 타워가 있어요?
0: Leaning Tower of Pisa.
1: 피자 타워가 100년이나 있었다고?
0: Not pizza, Pisa.
1: 나 피자 피자.
0: 네. 나 두 개 다 피자잖아요.
1: 피자?
0: 네, 두 개 다 피자잖아. 피자.
1: 아 피자.
0: 네.
1: 피자의 사탕.
0: 네.
1: 이선배 발음을 제대로 해야죠.
0: 피자 피자입니다. 어. So that's been perfectly straight for at least 100 years after it was built.
1: 그러니까 피자의 사탑이 그 퍼펙트하게 스트레이트 똑바로 서 있다.
0: 네.
1: 100년 동안.
0: 네.
1: 아, 미선배.
0: Yes.
1: 아, 갈매기를 지금 진짜 뭐 세력 무시하는 건가?
0: 자, 정답은요?
1: X입니다.
0: 이야, 북이 생각보다 많이 안다.
1: 미선배, 내가 몇 도 기울어진지도 알아.
0: 우리 아까 부스타 분이 진짜 갈매기는 별별 많이 안 해요라고 하는데, No lie.
1: 그럼
0: No lie spoken. 맞습니다. False. The Leaning Tower of Pisa began to lean in 1178, just a few years after construction began in 1173. Mm-hmm. With only three floors built, the soft ground caused it to tilt and has never been perfectly straight. 네. 이 뭐지? 그 땅 때문에 네, 그 약간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1: 근데 지면이 약해가지고.
0: 맞아요. 한 번도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는 적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1: 근데 이제 퀴즈 낼게요.
0: 뭐요?
1: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아십니까?
0: 알죠. 16.38도.
1: 지금 그게 아닙니다.
0: 그래요?
1: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0: 네.
1: 세워가지고
0: 네.
1: 처음부터 더 섰대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지금 거의 4도 정도 길어져 있다고 합니다.
0: 신기하다 신기하다.
1: 장난 아니죠?
0: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수많은 관객들이 여기 이탈리 가면 리닝 타워 피사 보고 근데 거기도 가잖아요. 트레비 파운틴.
1: 아!
0: 로마 가잖아요.
1: 돌려 던지는 거.
0: 알죠 알죠. 자 여러분 바로 다음 퀴즈 나갑니다.
2: According to the famous legend, what happens if you toss one coin over your left shoulder with your right hand into the Trevi Fountain?
0: 트레비 분수에서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을까요?
2: A. You'll be rich.
0: 엄청난 부자가 된다.
1: Oh.
2: B. You'll return to Rome one day.
0: 언젠가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
2: Or C. You'll never gain weight, no matter how much you eat.
0: 아무리 먹어도 평생 살은 안 찐다.
1: Oh.
0: 나는 C였으면 좋겠다.
1: 저도 C였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런데 정답은?
1: 아, 네, 미선 이거 또 너무너무 유명한 그거잖아요.
0: 네.
1: 이게 너무 그 로마라는 곳이 좋아가지고
0: 네.
1: 또다시 오고 싶어서
0: 네.
1: 이걸 던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북이 정답 갑니까? 정답 갑니까?
1: 정답은?
0: 이야, 북이 지금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2: You got everything right so far. So the answer is B. If you throw a coin with your right hand over your left shoulder, Legend says that you'll return to Rome one day.
0: 언젠가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네. 자, 두 개 던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 두 개 던지면요? 아, 두 개 던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0: 사랑을 만난대요.
1: 뭐야?
2: You'll find true love.
0: 세 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1: 그 사랑을 했으니까
0: 네.
1: 행복한 가정을 꾸리나?
0: 바로 반대요. You either get married or divorced. 세 개 던지면 결혼하거나 이혼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1: 미선배,
0: 네.
1: 뭐든 과유불급이야. 적당히 있어야 됐어.
0: 여러분 한 두 개까지 던지고
1: 그러니까,
0: 땡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왔고요. 북이, we have one more stop to go. 우리 데스티네이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 어디인데?
0: 바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장소, 부산으로 떠납니다.
1: 잠깐만.
0: 우리 아까 이집트 and Italy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배 타고 옵니까?
1: 와 민선배
0: 네.
1: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0: 아 그쵸
1: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한국 도시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여러분 Did you know Busan is trying to becom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2: During the Korean War Busan served as South Korea's temporary capital for 1023 days
0: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북이.
1: 알죠, 알죠. 저도 저기 제 남포 쪽에 있는 데 있잖아요.
0: 네.
1: 그 많이 갔었거든요.
0: 그렇죠.
1: 피란수도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0: 네.
1: 그 당시에 부산이 수도 역할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2: Exactly. So the government stayed here in our city and about 1 million refugees found shelter and the city became an important center for international aid from the United Nations.
1: 지난해 그 11월 한국 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11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최종적으로 선생님도 북이가 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2: 네. 자, 역시 우리 북이가 우리 소통 캐릭터답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란수도 부산 유산 11개 소가 어딘가 다 알고 있습니까, 북이?
1: 아, 네! 아!
2: 왜 이렇게 렉이 있었죠?
1: 아하! 아, 저 스마트 안경 장갑
2: 네네네.
1: 작동 좀 해라. 아, 알죠.
2: 그렇죠.
1: 먼저 첫 번째, 경무대. 경무대는 전쟁 당시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가 있고요.
2: 그렇죠.
1: 그다음에 임시중앙청, 대한민국 정부가 업무를 보던 곳. 또 세 번째는 국립중앙관상대. 전쟁 중에도 기상관측을 알려준 곳도 있고요.
2: 네.
1: 부산항 제1부두. 피라민과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항구. 그리고... 잠깐만,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네, 새로운 곳이요.
2: 제가 마무리할게요.
1: 어디네?
2: The UN Memorial Cemetery, UN 묘지죠. The resting place of UN soldiers that fought in the Korean War. The US Embassy and US Information Service,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무원이죠. And also Camp Hialeah 기지죠.
1: Hialeah.
2: Former UN military base, 우암동 소막 refugee settlement, 피난 주거지, 우암동 소막 피난 주거지죠.
1: 여기 소가 유명
2: 맞습니다. 그리고 복병산 reservoir, 복병산 배수지도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퀴즈 나갑니다.
1: 기록.
2: 아, 부산에 왔다고 우리 퀴즈 노래는
1: 여기입니다.
2: So in May of 2023,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was added to UNESCO's tentative list with 9 historic sites. Two more sites, including 복병산 배수지, were added in November of 2025. So which of these sites was one of the newest additions to Busan's wartime capital heritage? 다음 중 피난수도 부산 유산에 가장 최근 추가된 유산 중 하나는 어딜까요? 초이스가 세 개 나갑니다. A. 아미동 Tombstone Village. 아미동 비석 피난 주거지죠. B. 자갈치 Market. 자갈치 시장입니다. Or C. 영도 Bridge. 영도 다리. 네,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북이 정답은요? 아, 이거 북이 알까?
1: 원이 약간... 이게 모두 다 지금 유니스코 등록이 돼 있는 거죠?
2: 제가 지금 답을 제 몸으로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튼을 너무 쉽게 주면 안 되죠.
1: 아!
2: 네.
1: 뭐야, 이러면 나 바로 알지.
2: 아, 그래요?
1: 그럼요.
2: 지금 우리 너튼에 계신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아마 이거 보고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1: 잠깐만, 답이 보이는데 지금?
2: 정답은요?
1: 영로대교입니다.
2: 맞습니다. 영도대교죠. 네. So, Yeongdo Bridge, Yeongdo Dari became part of Busan's revised UNESCO World Heritage nomination in 2025. Yeongdo Dari는요, 피라민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상징적인 다리였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drawbridge 도개교.
1: 네.
2: 이게 지금도 매일 오후 2시 약 15분간 다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1: 맞아. 이때 또 가가지고 사진도 네. 많이 찍거든요.
2: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미팅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왔잖아요.
1: 맞아.
2: 그러면 외국인들 와가지고 부산대에서 혹시 잘 모를 수 있을까봐 제가 이걸 하나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대에서 조금 말해주고 싶으면요. 부산은 임시 수도 역할을 했어요.
1: 오.
2: 이건 영어로요. Busan served as the temporary capital.
1: Busan served as the temporary capital.
2: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피라민들도 넘쳤어요, 그때.
1: 마음 아프다.
2: 그렇죠. 이건 영어라요. Busan was flooded with refugees.
1: Busan was flooded with refugees.
2: Flooded with refugees.
1: 뭐라고요? Flooded?
2: Flooded.
1: Flooded.
2: 네, flood가 그거죠. 그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 뭐라고 하지?
1: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
2: 예.
1: 쌀물?
2: 아니요.
1: 밀물?
2: 막 도시에 막 물이 엄청 들어오면 그 뭐라고 해요?
1: 물이 들어온다고요?
2: 바다에서 막 물이 엄청 들어오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 홍수!
2: 홍수! That's right. 내가 홍수 생각이 안 났네.
1: 무슨
2: 홍수가 flood이거든요. 그냥 홍수처럼 그 뭐지? 피라민들이 엄청 들어왔다 부산에. Flooded with refugees라고 하죠.
1: What do you do? Refugees.
2: That's right. 네, 자, 지금 현재 right now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meeting taking plac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ing place in Busan City. 북이도 우리 큰 역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그렇죠.
1: 제가 지금 저희 백수가 열리는 부산관 가가지고
2: 네.
1: 또 열심히 알려주고 네. 또 만찬 때도 뭔가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네. 가기 전에 이렇게 영어 나와가지고 배우는 게 진짜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부기 오늘 배운 것도 많이 쓰고요. 이제 여러분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 벌써?
2: 이제 부기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뉴 스튜디오 하는 게 이제 아마 좀 익숙해지려고 좀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기?
1: 벌써 적응했는데요.
2: 아 그래 적응.
1: 저기 너무 편하고 넓고 좋습니다.
2: 제가 많이 어색합니다.
1: 아 근데 그건 있죠. 원래 네. 민섭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제 민섭이를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2: 그렇죠.

0: 조금 어색하긴 했다.
1: 네, 북이 계속 영상을 보니까 우리 피디님 빨리 끝내라고 계속 시그널을 못 보고 있네. 자, 북이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0: 다음 주에 봬요.
1: 자, 마지막 나가면서 북이가 이 노래 소개해 주세요. 뭐 무슨 노래죠 이게?
0: 아, 이거 근데 그거
1: 조용필 노래네요.
0: 그거 돌아와요 부산하게.
1: 자, 여러분 enjoy the song. I'll see you back here at 7.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5: Honey, I'm so happy we came to this concert today. I had no idea Tae Shindong Daniel could sing so well. Oh, his live vocals were amazing.
6: Yes, sweetie. Enjoying his voice is great and all, but can you pay attention to my needs?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bathroom right now.
5: What? Then why were you holding it in all this time? Go! Run to the restroom! The exit is over there.
6: Okay, but to get to the restroom, I have to leave the venue. I'm not sure if I can come back. Oh, wait, there's an usher over there.
7: 안녕하십니까, 관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콘서트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6: Excuse me, can I leave and come back? Oh,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7: 네? 컴백이요? 아, 맞아요. 오늘 가수님이 컴백하시고 처음 무대가 맞으십니다. 가수님 컴백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No. Not the singer. Me. I just want to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7: 아, 관객분이 컴백을. 혹시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가수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컴백 날짜를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6: No. I'm not performing. I just need to come back after using the restroom.
7: 아, 새로 발매하시는 곡이 화장실 관련한 곡인가 봅니다. 앞으로 관객님, 아니 가수님의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No,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now.
7: 오늘 배워볼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6: Can I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7: Can I leave and come back?
2: 콘서트나 행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an I leave and come back?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재입장 가능합니다.
6: You can re-enter with your ticket.
2: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6: Sorry, we don't allow re-entries.
2: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6: Can I leave and come back?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8: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9: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0: 맞다. All-Star.
8: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0: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0: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0: 임서연의 직역불가가.
1: That's right. Time for 임소연의 직역불 까까까까
0: 셀프 에코예요.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잊어버린다 진짜.
1: 그렇죠.
0: 어머 welcome. 나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아요.
1: 일단 welcome to 지금 뒤에 보세요. 네. BFM All Star English Rooftop.
0: 와.
1: 네 환영합니다.
0: 여기 지금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1: 아 뭐 일단 좀 무리하게 했는데요. 네. 저희 이사해서. 362층 왔습니다, 여러분.
0: 여러분 여기는 투 플로어입니다. 2층인데
1: 이 각도 보세요. 이거 부산의 이 뷰.
0: 어디쯤일까 이게?
1: 한 150층 정도 넘어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0: 부산에 이제 산이 많으니까
1: 네.
0: 그 어디 산 아무 때나 이렇게 지으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북이 있을 때는 그 영도 쪽에 다리가 보이더니
1: 맞아요.
0: 뭐 또 게스트 맞춤으로 또 이렇게
1: 좀 이
0: 해주시나 봐요.
1: 우리 일부에 북이 있을 때 우리 막 교실에 있었고
0: 네.
1: 이집트도 갔고 이탈리아도 갔고 뒤에 그 메머드도 있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0: 일단은 이제 스튜디오가 바뀌고 나서 피곤하다고 직접 그리신 건가요? 피곤하시다는 말씀.
1: 아 나 이거 장소 이게 계속 바꾼다고. 부장님 이거 시차 적응한다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집트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죠.
0: 피디님 마이크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어쨌든 이제 올스타 잉글리쉬의 스튜디오 새로 바뀌면서
1: 네.
0: 북이 다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1: 네 맞네요.
0: It's honor.
1: It's a pleasure to have you. 근데 진짜 우리 소연 씨에게 좀 이게 멘토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왜냐면 소연 씨랑
1: 서현 씨는 맨날 카메라 앞에서 방송 하잖아요.
0: 나올 줄밖에 몰라요 저는.
1: 아니 저희도 위에서 맨날 카메라 앞에서 방송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진짜 방송하는 것
0: 진짜
1: 같아요.
0: 진짜 그 미국의 방송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그 프로그램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모르겠지만 네. 이름을
1: 이런 막 이렇게 탁탁 치고 이렇게 뉴스 방송 탁탁탁.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해야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0: 잠깐 탁탁탁 치면서 해볼까요 우리
1: 네.
0: 오늘?
1: 너 느낌 난다.
0: 네.
1: 자 여러분
0: 잠깐만 다니엘님이 두 분 헤어스타일 맞춤하신 듯 저희가요?
1: 소연씨가 기분 나쁘겠다.
0: 아니요 이게 닫아주세요 앞머리를
1: 저
0: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1: 아예 저도 여러분 뉴 스튜디오 온다고 사실 주말에 머리도 잘랐고
0: 아 진짜요?
1: 염색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코멘트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0: 오늘은 스튜디오 말고 다른 데 사실 시선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지금 우리 앞에 보세요. 이게 뉴 스튜디오 왔다고 재밌는 친구들 또 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 얘는 민수 주니어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민수 주니어이거든요. 얘가 제 대신 특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한테 많이 글을 보내잖아요. 저는 좀 참는데 이분은 못 참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민수 주니어.
0: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세요.
1: 아니, 저를 네. 조심 안 해도 됩니다. 이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 주니어 인사하세요.
2: Hello, I'm 민수.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 주니어입니다.
2: Show me the money.
3: 일단 한마디만 하고 민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0: 민수 사비로 만들었나요?
3: 댓글 예쁘게 달아요.
1: 반말할 뻔했다. 반말하면 안 돼.
0: 안 돼.
3: 댓글 예쁘게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민수 주니어 미안한데 나 일하러 왔는데 혹시 우리 일할 수 있을까?
3: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
0: 네네 좋아요.
1: 앉아
0: 앉아 있으세요. 네. 자 누나 말하는 시간이에요.
1: 자 임소연의 직역 불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0: 드디어 시작되네요.
1: 네. 네.
0: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또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리스닝 오케이, 딕테이션 오케이, 트랜슬레이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 불가. 자 오늘은요 요 노래 전 주만 들어도 궁디가 궁디 뭐라 할까 하여튼 궁디가 실룩실룩 거려지는 노래입니다.
1: 실룩실룩.
0: 실룩실룩.
1: 네, 우리 좀 궁디가 영어로 좀

0: 조금 가요 귀엽게 말하면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1: 발음.
0: 발음. 좀 발음 쉐이킹 들어갑니까?
1: 발음
0: 오늘?
1: 쉐이킹 들어가야 될 것 네. 같고요. 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이 노래 발매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결혼식장 그리고 클럽 그리고 쇼폼에서 아직도 오.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노래예요.
0: 오늘 신난 노래 갖고 왔다.
1: 딱 닥터스님이 아, 또 노래방 가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어떤 노래인지.
1: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자, 제목만 보면요. 되게 화려하고 힙한 좀 싱글 라이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0: 바로 힌트였던 것 같은데.
1: 한글로 할 거. 이 노래, 이 가수가 또 다른 팝스타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대요. 네. 근데 한 프로듀서가 아니, 결혼할 거면 확실하게 반지를 좀 끼워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보면 난 가만히 있어요. 흑백 화면에 수영복 같은 룩을 입고 그죠?
0: 맞습니다.
1: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반지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면 안 돼! 일단 들어봅시다가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팝의 여왕이 부르는 세상 모든 독신 여성들을 위한 찬가. 직역으로 혼자인 여자.
0: 그쵸.
1: 약간 트로트 제목 같지
0: 맞아요.
1: 않아요?
0: 혼자인 여자.
1: 일부러 아는 능가 맞죠? 아니고요. 팝송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어?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올려봐주세요.
0: 지금 우리 두둥님이 벌써 가사를 한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선물을 전해드릴 거예요. 저 말고 문자요정이. 자, 이 노래는 문법적으로는 비동사 생략하고 3인칭 단수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쓰는 구어체 파괴 문법의 정석을 보여준다라고도 하는데요. 비욘세 Single Lady 준비했습니다.
0: I'm Single Lady. I'm Single Lady.
1: 아직 시도 안 했다.
0: 너무 좋아. 노래.
1: 좋아요. 자, 우리 민수가 시작한 것처럼 네. All the single lady 하면서
0: single ladies.
1: 전 세상의 모든 싱글인 여성분들 오늘 이 노래 잘 들어주세요. 자, 좀 전에 헤어지고 클럽에 온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0: 부장님 우리 클럽으로 부탁드립니다. 클럽으로 이동해주세요.
1: 자,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네. 요것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0: 네.
1: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웃음) 뭐라는 거야? (웃음) 첫 번째는 춤춘다고 아무도 못 듣고
0: 잠깐 클럽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기 지금 어디죠? 여기 잠깐. 어느 방송국이에요? 여기 여러분, 지금
1: 저는 왜 이렇게 됐나요? (웃음) 쇼츠강 나왔다 이거. 잠깐만요. 네. 밖에서 보기 좀 창피해서 크기 조절하신다고.
0: 아니 혹시 부장님이 생각하는 클럽입니까 여기? 여기가
1: 그러니까 제가 게스트인데 제 사진이 왜 더 크게 나와 있고 그쵸. 민수의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민수 꺼내주세요.
0: 제가 볼 때 뭐가 뒤에 고장난 것 같아요 지금.
1: 자, 화면 화면대로 보면서 네. 자, 저희 너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네.
1: 자, 요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진짜 못 들었어. 음악 다시 한 번만 주세요.
0: 큐.
1: 자, 여러분들도 받아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0: 맞아요.
1: 네, 나쁘지 않은데요 하고 네모네모에 갇혔어요.
0: 여러분 노래 집중합시다.
1: 그럽시다.
0: 네.
1: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직역불가구가 민수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실래요?
0: You decided to dip and now you want a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1: 네. 직역하면 너는 결정했어. dip 어디에 콕 이렇게 찍어 먹 디핑 소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는 찍먹을 결정했고 and now you wanna trip? 넌 네. 지금 여행 가고
0: 여행
1: 싶어?
0: 가고?
1: 약간 그 탕수육 맛집 여행을 원하는 걸까요?
0: 멕시코 갔나? 그 쌀사에 이렇게 나초로 딥해 가지고.
1: 과카몰리. 네. 그리고 and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다른 형님이 내 쳐다봤거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0: 맞습니다.
1: dip and trip으로 라임을 좀 맞춰놓은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먼저 decide to dip에서 dip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0: 네.
1: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핑 소스 할 때 dip이잖아요.
0: 그렇죠. dip.
1: 소스에 dip 소스 이렇게 담갔다가 뺀다.
0: 네.
1: 훅 담그는 거 아니고 음흠. 살짝 찍는 거.
0: 네.
1: 근데 요 표현 주식 차트를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떨어졌다.
0: 이 트라우마가 나옵니다. 네.
1: 이거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도 dip이라고 해서 by the dip.
0: 네.
1: 우리 말로 하면 저점 매수. 알아요? You know?
0: 그쵸. 방금 영어로 buy the dip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보고 지금 마트 가서 딥 하나 사와라고 말하는

0: 정 이렇게 이해했어요.
1: 또 모르면 또 이렇게 될 수가
0: 있죠.
1: 자, 그래서 좀 저점 매수처럼 좀 이렇게 연인 관계에 대입을 해보면 말 그대로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찍먹했다는 게 되는 거죠. 너는 나를 살짝 간 보고 떠났고, and now you wanna trip? 아. 민수, do you wanna trip?
0: 어디요?
1: 네, 어디요?
0: 좀 어디라도 보내주세요.
1: 어디 갈래요?
0: 네.
1: 자, 그래서 이 trip이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보면요. 명사로는 우리 여행이라는 뜻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0: 네.
1: 사전을 또 계속 이렇게 스크롤링을 해보면
0: 네.
1: 놀랍게도 동사 넘어진다 라는 뜻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did you trip? 이렇게 하면 여행 갔다 왔어? 혹은 너 넘어졌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Trip someone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리 걸었을 때
0: 맞아요.
1: 이렇게도 쓰는 건데 요거를 다리 걸었다 넘어졌다 요런 거에서 확장을 해서 overthink 혹은 overact 할 때도 don't trip 이렇게 쓴다고요.
0: 맞아요. 맞아요. Don't trip.
1: Don't trip.
0: 아, 왜 이렇게 특히 이제 리액션을 너무 오버할 때 Why are you tripping?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하죠.
1: 우리 표현으로 약간 오버한다? 우리 표현이에요? 오버한다?
0: 그것도 좀 살짝 콩글리시 있죠.
1: 네, 네. 오버한다는 의미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now you 왜 안 돼? Now you wanna trip은 네 지금 약간 오버하고 있잖아.
0: 맞아요.
1: 네 약간 내 찍먹하고 가놓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0: 네.
1: 하나도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저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그 미국의 문화도 알고
0: 맞아요.
1: 슬랭도 좀 알아야지 분명히 이해할
0: 맞습니다.
1: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0: 트립, 지금도 옛날에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많이 쓸 겁니다. 네. Why you tripping? Stop tripping. 이렇게 하죠.
1: 네.
0: 근데 뒤에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이 이유 때문에 지금 tripping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다른 형님이 날 보고 있다라고
0: 다른
1: 했는데
0: 형님.
1: 이제 brother이 이제 우리 오빠야가 아니고 이제 어떤 남자가
0: 네.
1: 이제 프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멋진 남자. 오빠야 아니에요. 그래서
0: 죄송한데요.
1: 네.
0: 아니 소현 씨가 너무 your explanation is very detailed.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두둥님이 지금 말합니다. 아, 비욘세 갑자기 구수하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우리
1: 제가 막 부산의 비욘세 아닙니까?
0: 부산의 비욘세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1: 비욘세 그 조류할 때 세자
0: 그렇죠. 비욘세 좀 구수할 수 있죠. 부산 비욘세인데
1: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두둥님이 아 그래서 트리핀이란 노래가 많구나 했는데 맞아요. 저도 트리핀 찾아봤더니 노래 진짜 많더라고요.
0: 진짜 많아요.
1: 그래서
0: 네.
1: 요 구간 좀 이해를 해보시고
0: 네.
1: 첫 번째 직역불가 같이 들으면서 다시 들으면서 불러볼까요? 저는 못 부르겠어요. 너무 빨라요.
0: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1: 500원 넣고
0: trip and now you wanna trip got another note 빠른 내 살기 산적보다
1: 민수 탈락.
0: 네.
1: 민수 탈락.
0: You decided to dip and now you wanna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Oh the single ladies. Oh the single
1: 무조건 이거야.
0: 나 이거 뭐 이거 있잖아. 어? 이거 뭐야?
1: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 맞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해요.
0: 네.
1: 그런데 부산말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사투리를 잘 쓰지 못한답니다.
0: 응? 우리 이게 CMJ6902님 이렇게 말하네요. 네.
1: 그러니까요. 부산말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아셨어요?
0: 우리 그래, 부산 비연세입니다.
1: 부산 우리 두둥님 비연세라고. I'm 임소연. I'm 비연세.
0: 자 그럼 두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자 두 번째로 들어볼 구간은 이 노래의 부제이기도 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제가 게시글을 봤는데 첫 구간과 둘째 구간 사이에서 내가 너 때문에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가사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 문장만 세 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 진짜 한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자 다음 구간도 여러분 들리는 만큼 적어보시는데 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0: 여러분 선물도 줍니다.
1: 네. 아무렇게나 일단 써보세요.
0: 자 음악 주세요.
1: 아, 이거 읽기는 되는데 진짜 노래 하려면 150번 해야 되겠다.
0: 네, this one's easy. This one's easy because 계속 repeating 되잖아요.
1: 맞아요.
0: 말이.
1: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직 안 올라오는데 You should the bridge 급해가지고 한글로 쓰셨어요.
0: 그렇죠. 두둥이 너무 급해서 한글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0: 시간 드릴 건데요. 왜냐면
1: You should the bring on it
0: 일단 한 번 더 줍시다.
1: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0: 네.
1: 아, bring on it을 요거를 bring on it으로 들었네요.
0: 아,
1: 제일 끝에.
0: 네.
1: 그죠?
0: bring에서 b를 빼세요.
1: b를 빼고 좀, 앞에 조금 또 넣어야 되잖아.
0: 좀 많이 넣고 많이 빼야 됩니다.

0: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Because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Mm-hmm.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2: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put a ring on it.
1: 그쵸.
0: 이걸 읽으면 되는데 노래가 안 돼. 자, 직역을 하면 아니 근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cause가 들려요? 민수는?
1: 'cause가 안 들리죠.
0: 아 그래요?
1: 네. 나는... 말할 때도 너 because라고 맨날 안 하고 cause라고도
0: 가사에는
1: 줄여서.
0: 있는데 네. 이거 음악으로는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1: 'Cause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put a ring on it.
0: 오케이. 자, 네. 직역하면은 if you like it, if you like it, 네가 그렇게 내가 좋았으면 then you should have니 그렇게 했어야지.
1: 네, 맞아요.
0: Should have 학교 다닐 때 진짜 너무 많이 봐였거든요. Put a ring, 반지를 올려. 반지를 어디 이렇게 했어야지.
1: 올려뒀다.
0: On it 그 위에
1: 끼다.
0: 끼다. 하여튼 put 했어야 돼요. 네. 반지를. 근데 on it이 붙으면서 어머 반지를 훔쳐갔나 어쨌나.
1: 이트로 이트가 어디지?
0: 그러니까. 자, 이 반지를 put on 한다는 표현은 네. 무릎 다 꿇고 반지 상자 탁 열면서 청혼할 때 손가락에 put 해준다는 그 표현을 put a ring on finger.
1: 맞아요.
0: 이렇게 하는
1: It's
0: 거거든요.
1: It's a finger 말이죠.
0: 그래서 이 put a ring on finger 이 문장을 놓치면 반지를 어디 놔뒀단 말이고 이렇게
1: 잊어버렸나?
0: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으면 나한테 반지 끼워주고 청혼했어야지 가 되는 거죠.
1: 맞아요. 뭐 그렇게 했어야지 should have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0: 네.
1: Right?
0: 네. 근데 여기서는 또 should하 이렇게 편하게
1: should하
0: 네, 짧게 뱉어서 진짜 남자친구한테 쏘는 것처럼
1: 맞아요. should have 를 should하 이 should하 말고 would하
0: would하
1: would have could have 네. 또 있잖아요.
0: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 put a ring on it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1: 난 이 노래 가사를 잘 몰라서 사실.
0: 자, 여기 진짜 빠른데 여러분 네.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또 들리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민수 불러보세요. Oh. 진짜 빨라.
1: 진짜 빨라요.
0: 진짜 빨라요.
1: 네. 'Cause if you liked it, then you should have put a ring on it.
2: 'Cause if you like it, then you should.
0: 집에 가서 해야지.
1: Good try. Good
0: 네.
1: try.
0: 좋아요.
1: 네. 자, 두 번째. 네.
0: 직역불가 확인했고요.
1: 네.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그래서 노래에서 전반적으로 당당하게 되게 그거 있을 때 잘해야지. 나 싱글 레이디야 이제. 이렇게 외치던 비욘세가 노래 후반부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꾸면서 절규하듯이 불러요. 못하겠다. 너무 높았어. 나 진짜 연습했는데.
1: Don't treat me. 좀 하겠다. 너무 힘주는 것 같은데 지금.
0: 창피해졌어요 갑자기.
1: 부산 비욘세님.
0: 네. 네. 얼굴 빨개지고 있죠?
1: 살짝요.
0: 네. 네.
1: 카메라가 좀 빨간 거 좀 잘 잡히거든요.
0: 네. 다음부터 낮은 음악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싹 바뀌면서 절규하는 듯한 내용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도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한번 타이핑해 보세요. 음악 주세요. 아, 호흡이 진짜 길어요.
1: 그리고 이 단어가 네. 진짜 많아요.
0: 아, 네. 진짜 길어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되게 익숙한 문장도 하나 들리거든요.
1: 그래요?
0: 들리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음악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1: 저 이 파트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나요.
0: 그러니까 single lady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우리
1: 이 부분만 기억 안 나요.
0: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네. 자, 한번 천천히 민수가 읽어주시겠습니까?
1: Here's a man that makes me then takes me and delivers me to a destiny to infinity and beyond.
0: 그러니까 요거 너무 우리 익숙하잖아요.
1: 나 이 부분 익숙하다.
0: 지금 댓글로 몇 개 올라오고 있는데
1: 맞아요.
0: 자, 요 문장 직역을 해보면 여기 나를 만들어주고 또 delivers 해줄 남자가 있어.
1: 네.
0: 그리고 나를 destiny로 데려가줄 infinity 무한대 and beyond 그 너머로
1: to infinity and beyond.
0: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1: 네.
0: 한 애니메이션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도 이 문장을 들으면 버즈라이트 이어를 맞습니다. 떠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익숙한 문장을 가사에 넣었다는 거는 그 무한한

0: 하지만 그 너머의 사랑을 원한다는 느낌을 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면 반지도 좀 껴주고 그럼 가서 그 브라더도 좀 만나게 해주고
1: 그 행위 그
0: 얘기가
1: 그 오빠
0: 그래 되는 거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To Infinity and Beyond 요거를 제가 그 저희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하잖아. 엄마 얼만큼 좋아해, 아빠 얼만큼 좋아해,
1: 네.
0: 우주만큼 하늘만큼 이렇게
1: 맞습니다.
0: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뭐 I love you to infinity and beyond.
0: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1: 그래서 그 Buzz Lightyear 캐릭터 때문에 이 말도 엄청 그 유행 탔고요. 근데 그 뒤로 그 Avengers 영화에서도 그 뭐 I love you 뭐였더라? 그 아이언맨 딸이 자기 아빠한테 말하는 거 아 그 표현 뭐였더라? I love you 3000?
0: 네.
1: I love you 3000 였거든요.
0: 아시는 분 댓글 올려주세요. 민수가 잘 모르고 서현이도 잘 모르겠어요.
1: 방금 뒤에 우리 피디님이 확인해 주는데 I love you 3000 I love you 3000 였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맞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우리 데닐리님은 두 눈이 바로 하네. 역시
0: 그렇구나.
1: 우리 부스타분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인피니티 완전 무한이잖아요. 뭐 무한만큼 그렇죠. 3000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데 그만큼 뭐
0: 사랑한다.
1: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0: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nfinite and beyond.
1: 맞습니다. 자, 오늘의 네, 직역 불가 그 미국에는 비욘세라고도 부르고요. 뭐 Queen B라고도 부르거든요. Queen B.
0: Queen
1: 네,
0: B.
1: 앞에 그 B-E라고 되는데 네. 요즘에 연세라고도 부릅니다.
0: 연세.
1: 연세.
0: 나는 소연.
1: 혹시 뭐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0: 아니 묻어가려고
1: 자 소연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역불가 우리 다음주 또 함께해요
0: see you next time
1: 네 여러분 in the meantime 우리 연세 누나가 부릅니다 all the single ladies all the single ladies all the single ladies

0: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자, 반갑습니다. 문자 요정 in the house. 자, 문자 요정 오늘 우리 뉴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하는데요. 지금 네. 기분 어떻습니까? How do you feel right now?
0: 이제 날 쇼중에 하고 있었을 때요. 네.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우선은 이제 조명이 엄청 센데 네. 이게 뭔가 조금 저희 요정의
2: 좀 집중해 주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1: 죄송해요. 이 민트 주니어 좀 좋은 자리로 좀 네. 배치하려고 하는데
0: 근데 진짜 네. 이 조명 덕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이제 피부가요 이제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일부의 날씨호정이 저희 오른쪽에 앉았는데 진짜 네. 아이돌 피부였거든요.
0: 와 진짜
1: right? his 뭐지 his skin tone the whitest I've seen. 근데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자호정 살짝 좀 누래 보입니다. 부기도 사실 일부에 좀 누래 보였거든요.
0: 근데 부기는요 좀 잘못됐어요. 그건 노란 수준이 아니고요. 좀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1: 본인도 좀 살짝 네. 어디 좀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제 기준에 좀 괜찮아. 지금 뒤에 부기 보이죠 지금? 네. 이거 없애줄 수 없나요?
1: 부기 퇴근한 거 아니에요?
0: 이거 지금 부기.
1: 부자 진짜 제일 거슬립니다 지금.
0: 지금 전체 화면 보시면 지금 부기가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1: 진짜.
0: 없어요 지금.
1: One. Boogie cannot fly. So I don't know why Boogie is flying over.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0: 부산항 쪽
1: 저 뒤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0: 북한 친수공원.
1: 맞아요, 맞아요. 네, Boogie 그쪽입니다. cannot fly. Okay, 네. so this is a lie right now.
0: 근데 이제 Boogie 얘기가 나온 김에 와 역시 오늘도 낙지연이님께서요 빼놓지 않으시고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 와 여기서 박수 치니까 에코가 됩니다.
0: 저기 멀리서도 들리네요. 네, 에코잉한 이제 에코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낙지연이님께서 부기 턱시도 역시라고 하셨고 데니님께서 2등으로 들어오시고 베니님께서는 3등으로 들어오시면서 Happy Monday Booster들 Hope your long weekend went well 이라고 하셨거든요.
1: Thank you so much.
0: 근데 이제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요 뭐라고 해야 될까 expression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그래요?
0: 우리 슈가만땅님께서 Wow, what's the matter? matter? 근데 이제 부기 코멘트가 있었어요. 부기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룰루푸니 부기가 살찐 것 같아요. 네, 이런 조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쾡이들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와 스튜디오 바뀌었다 또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셨고요.
1: 네.
0: 네, 고순이 스튜디오 새 거라 적응 안 되네 얘. 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셨네요.
1: 네. 저도 적응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자 요정님 뉴 스튜디오 왔다고 너무 네.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입니다. 문자에게는 높임말 네. 잠깐 높임말 하지 말라 말입니까?
0: 네.
1: 피디님 이게?
0: 문자에게는 높임말 안 해요.
1: 들어왔다고요.
0: 들어오셨고요가 아니고요.
1: 네.
0: 들어왔어요. 반말은 할 수 없잖아요.
1: 반말 그쵸? 하지 마세요.
0: 네, 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여기서 Which expression is the most natural way to say 우리 방금 이사했어요 in English였거든요.
1: 네.
0: A가 We just moved in. B, We just changed our house. C, We just entered a new house.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정답이 뭔가요?
1: 정답이요. 네,
0: 정답 말씀해 주셔야
1: 됩니다. 네. 네,
0: 정답.
1: 정답. 뭐였다? 초이스가 뭐였죠?
0: A!
1: A! 정답입니다.
0: We
1: just moved in! 이라고 하죠.
0: 역시 우리 민수 씨 다 아시네요.
1: 죄송해요. 저 문자 읽고 모든 게 다 멀리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네. Everything so far away.
0: 그동안 이제 보던 시선이랑 좀 달라지다 보니까
1: 맞아요.
0: 조금 찾아야 될 게 많아요.
1: 여러분, we don't even see our producer.
0: For real?
1: 네.
0: 진짜요?
1: 부장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0: 네.
1: 네. For all I know, she left the building. 안 보이니까 퇴근한 것 같아요.
0: 거의 그 정도로.
1: 네.
0: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퀴즈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누? 자, 안종찬님 햄버거 축하드립니다.
1: 아이고, 안종찬님.
0: 찬.
1: 앙.
0: 안.
1: 안종찬님. 뉴 리스너?
0: 뉴 리스너.
1: 오늘부터 저랑 일을 했습니다.
0: 근데 안종찬님이요,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퀴 스튜디오에서 제일 첫 당첨자, 그리고 제일 첫 1일.
1: 어떻게? 네. 마음 너무 두근거리겠다.
0: 그니까요.
1: 너무 좋아서.
0: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1: 저랑 오늘부터 일을 됐고 선물도 네. 받아가고.
0: 네.
1: 네.
0: 근데 종찬님이 그 이후로 답이 없어요.
1: 그래요.
0: 네.
1: 선물 취소. 선물 취소됩니다.
0: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0: வச்சா யூஸுங்க. Did you know? Did you know?
1: 자, 첫 스튜디오에서 첫 Did you know인데요. 네. 딱 2분들입니다.
0: 2분밖에 안 남았네요.
1: 네.
0: 네,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름 시즌이 왔기 때문에요. 에어컨, AC를 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It's on 24/7 at my house these
0: 거의
1: days.
0: 거의 뭐 1분 1초 꺼지지 않는 A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C, 여러분들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민수 씨 AC 청소 한번 하셨나요?
1: 청소는 네. 작년에 했고요.
0: 아, 네.
1: 청소는 작년에 했고
0: 올해는
1: just the filters.
0: 필터만 하시고.
1: 네, 네.
0: 오, 좋아요.
1: 왜냐면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you have to take all like the parts out and rinse them, right?
0: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이 how often should you actually deep clean your AC입니다.
1: 자, 유준님이 말합니다. 1분
0: 네.
1: 남았대요.
0: 네, 세 가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요. 방금 말씀하신 필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이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lide out the filter every 2 to 4 weeks and gently rinse off the dust with clean water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가끔 쿰쿰한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1: Oh,
0: 네.
1: What is that?
0: 이게 뭐냐면 냉각핀이랑요. 내부 송풍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annually 한 번씩 대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매년 여름 시작되기 직전 뭐 May, June 이때쯤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1: 네.
0: 그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많이 신경 안 쓰시는데요. 실외기.
1: 네.
0: 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한번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이제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빨리 시원해지기도 하고
1: 네,
0: 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1: 일단 그 because we turn it on every day in our house. It's on the whole day, 24/7, like I said, and it's been like that for the past 2 weeks, I think. 그래서 지금 전기세 너무 긴장돼요. 네.
0: 거의 매일 트시지 않나요?
1: 그렇죠. 맨날 틀어요.
0: 저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1: But then 네. I think 이거 할 수 없이 this is just, in our house. It's not debatable. Like it's
0: 그쵸.
1: a must.
0: 네네. 네.
1: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진짜 아마 전기세 나올 때 네네네. 깜짝 놀랄 건데. But what can you do, right? 네네. In this weather.
0: 우리 둥피님,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겪으신 일 같은데요. 실외기에 비둘기들이 알을 낳기도 해요. 네, 둥피님.
1: Really?
0: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 이거
0: 카메라 여기 있군요. 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1: 부장님, 이분은 카메라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분은 좀 많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0: 여기 있군요.
1: 네.
0: 네.
1: 아, 그리고 풀스타임을 말합니다. 이런 데서 Did you know를 해야 한다니 점점점.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We have Haley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일타 News. Welcome, welcome.
0: Good evening,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스타의 일타 강사 월요일의 골든 마우스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How do you like our new digs?
0: I love it. I like that I come here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s now.
1: Wait,
0: 저는 또 이제 굉장히
1: 맞네.
0: 편안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서.
1: 맞네요. 네네네. 이분은 이미 오고 네.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0: 이게 원래 제 의자거든요.
1: 그래요?
0: Yes, you had my booster.
1: 맞아요.
0: 네.
1: 제가 지금까지 한 시간 너 우리 5시에 와서 계속 리허설 하고 있었거든요.
0: That's right, it's so warm.
1: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저의

0: Third, Pau Cubarsi, both at 19.
1: 맞습니다. 네. So congratulations to Spain, 2026 World Cup winners. But rather than the final game, the game for third place was, I think, 진짜 그게 에픽한
0: Amazing.
1: 정도.
0: I think people are like, this is the final
1: 맞아요.
0: We wanted to watch.
1: The England versus France match.
0: That was
1: so many highlights.
0: 10 goals in total.
1: 맞아요.
0: The opposite of the 1-0 final game. So the bronze match between England and France is now dubbed an all-time classic 6-4 victory by England. Dub, 더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린다.
1: 네.
0: The highlights, Kylian Mbappe scoring his 10th goal of the World Cup, giving him the golden boot.
1: That's right.
0: England's Bukayo Saka had a hat trick, 3 goals. Jude Bellingham, he is the star of this World Cup, continues to be the star, letting Saka kick the penalty so he would complete the hat trick. Apparently, Bellingham told Saka, go get your hat trick.
1: Mm-hmm.
0: And then he had his own say with the finalizer, with the 7th goal of the tournament. That is a record for an English player. 네, 음바페는 멀티골로 이번 월드컵 10골을 달성하면서 골든부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영국의 부카요 사카의 해트트릭, 또 이번 월드컵의 스타죠. 주드 벨링엄의 쐐기골까지 이 블록버스터급 클래식 경기라는 찬사가 있었습니다.
1: Yeah, so all in all for me, the 2026 World Cup, I mean, a very heartbreaking moment for all of us here in Korea when we couldn't, you know, move on. But I think from since then, right, since the round of 32, all these other heartbreaks, underdogs, right? But
0: then Cabo Verde, who can forget?
1: 맞아요. But we were all expecting these final four teams to make it to that point. And I mean, you know, a lot of people had also, you know, Spain as taking it. They had a very good chance of taking it. 맞아요. On the monitor right now, 진짜 it was, for me, it symbolized, you know, 우리 큰형, Messi, kind of passing the torch now to, you know, the younger generation of footballers in Lamine. Ah, 진짜.
0: His number is even 19.
1: 맞습니다.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me soccer terms. 자, 한국 팀의 닉네임은 태극전사죠. The 태극 warrior. So let's go to the top four because they are really some of the best ranked teams in the world. 네, 우승팀이죠. 스페인은 La Roja.
1: La
0: the
1: Roja.
0: The red. 스페인어로 붉은색 유니폼을 뜻하는데요. Or La Furia Roja.
1: La Furia
0: The Roja. Red Fury. 자, 이 붉은 분노라는 Red Fury는요, 1920년 올림픽에서 스페인 대표팀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1: 오, 이 느낌 좀 멋지다.
0: Red Fury. So there's that. Argentina, La Albiceleste. Albiceleste, white and sky blue.
1: Oh.
0: The trademark. 사실 아르헨티나 저지가 제일 예쁜 것 같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The white and blues, the sky blue stripes.
0: Exactly. 자, 이 저지색에서 왔는데요. 하지만 더 널리 쓰이는 최근에 들어서 La Selección, 선발, the selection. 즉, 최강의 팀이라는 이 아르헨티나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1: 아, 멋지다.
0: Yes, now let's go to the English, shall we?
1: 네.
0: The three lions.
1: Oh, what's on the crest, right?
0: Exactly. 네. 네, 영국 축구팀의 축구협회 공식 로고에 이 세 마리 사자. 이 로고는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 1세부터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엠블렘이었고요. And then finally, Le Bleu.
1: Le Bleu.
0: Le Bleu.
1: Le Bleu.
0: French. The French. 네, 국기 색깔 중에 하나고요. 물론 그 대표팀 저지의 색이죠. But they also go with the roosters, the Gallic roosters. 네, 프랑스 대표팀의 스포츠 협회 마스코트가 수탁. It's the rooster. 이라고 합니다.
1: Garlic 아니고 Gallic?
0: Gallic. Or Gaelic or Gallic. 네, 이 프랑스 지역을 뜻하는 라틴어 갈리아가 또 수탁을 의미하는 갈루스와 발음이 비슷해서
1: 네.
0: 이 수탁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같은 동물이 됐다고 합니다. Like we have Boogie.
1: 맞죠.
0: And then they have the rooster.
1: 맞아요. 어,
0: yes.
1: 그 궁금했어요. Yeah. 네. 아, 순간 뭐지? Garlic rooster를 하니까 아, 마늘치킨
0: no,
1: 먹고 싶다라고
0: no.
1: 생각했거든요.
0: 무슨 말씀이세요?
1: Thank you so much. So that's a wrap on the 2026 World Cup.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0: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new visa rules that would limit international students' period of stay to 4 years. The sudden announcement caught students by surprise and is expected to affect over 20,000 South Korean student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했고요. 미국 유학생이나 유학 준비생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1: 네.
0: So this

0: everyone by surprise, catch someone by surprise. 뭔가 예상 못하게. So it caught you by surprise.
1: 맞습니다.
0: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의미죠.
1: 네. 부장님 죄송한데 그 헤일리 뉴스 딜리버리 할 때 부기가 계속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살짝 신경 쓰게 만들어서.
0: 네. With the wave 약간 맞아요. 좀 열받네요.
1: And he can't even fly. I don't know why he's flying right on the water
0: the magic
1: behind
0: carpet.
1: Us.
0: Yeah.
1: So this is big news, especially for those that might have been thinking, you know, tak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So tell us details about this decision.
0: So under a new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ules that were released on Thursday, international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will generally be limited to 4-year stays. Until now, so there's this document called an I-20, basically a permission your school gives you, and students could stay in the U.S. until their studies are completed according to that I-20. Also, on top of that, the ability to be able to switch programs and transfer will be restricted because anybody who wants to stay longer will have to apply for an extension or leave the country, go to their home country, the embassy, U.S. embassy there, apply there, and come back.
1: Yeah.
0: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급한 입학 허가서 I-20라고 하죠. 이 I-20 기간에 따라서 정규 과정을 마칠 때까지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I-20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4년이 지나면 미국 이민서비스국의 이 까다로운 체류 연장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Now, this is expected to affect graduate students, right?
0: Right, because, I mean, you and I have done undergrad in the States. Undergraduate studies, 네, 학부는 4년이죠. It's 네. 4 years, but graduate programs for masters, but especially doctorates, they can take longer. So these are going to affect the students heavily because that kicks in this September. That 올 9월부터 이 새학기를 맞아서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So on top of that, we have the stricter visa restrictions, the higher currency rate, as well as recommendations to carry your papers, your visa status, and a copy of your passport. A lot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thinking, is it worth it?
1: I mean, I'd like think twice.
0: Right. I mean, right? They really, truly are. So they're thinking about switching their programs to Canada, Europe, or even coming back to South Korea. 네, 원 달러 환율 굉장히 부담스럽죠. 신분 입증의 서류와 여권 사본까지 지참하고 다녀라라는 이 지침까지 합쳐지면서 유학생들은 과연 미국에 계속 있는 게 옳은 결정인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And you know, during even those 4 years, some students, you know, might have to do a back and forth between home country and the States. And I heard a lot of the times it's that back and forth that kind of gets you.
0: And the secondary, the questioning.
1: Exactly.
0: And at the airport. Right.
1: 아마 진짜 고민될 것 같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Right. So let's talk about the degrees. 네, 이 학위, 학석, 박, 학사, 석사, 박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싶다,
0: really? All of a
1: sudden? I don't know why.
0: 그럼 또 설렁탕? All right, going back, 네, 중세 유럽의 길드,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한 전통입니다. So, do you have a BA or BS?
1: I have a BA.
0: 문과셨군요.
1: 네.
0: So, I BA, 저도 문과였습니다.
1: 딱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문과상이죠. 확신의 문과상이죠. Bachelor of Arts or Bachelor of Sciences, a bachelor. But you might think, isn't that like an unmarried man?
1: Right? Single man?
0: Single man.
1: Oh, the single man. Man. Oh, the single. Oh. 죄송해요.
0: 네, 네, 네. 네. 저 라틴어 바칼라레우스. Baccalaure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길드에서 견습생 다음에 보조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And then the bachelor part, like the single man, that's from bachelors being like knights, a male knights as well. 네, 이렇게 bachelors and arts 그리고 bachelors in sciences 두 가지로 나뉩니다. And 네. then you have masters.
1: 그쵸.
0: Such a cool name. MA 네. or master 석사죠. 또 라틴어 magister 길드의 장인 마스터에서 왔는데요.
1: 네.
0: 학사를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master. So they do teach.
1: Yeah.
0: And finally we have doctor. or the doctorate. 박사죠. 라틴어 가르치다 도체레. 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또한 13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교육 자격증인 licentia docenti를 교부하고 대학교에서 you could teach.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You
1: 맞아요.
0: could teach.
1: And they have to call you doctor.
0: They do.
1: Yeah.

0: They do.
1: Remember that Friends episode where Ross?
0: Oh.
1: not a real doctor, right?
0: PhD. He's a doctor. He's a dinosaur doctor.
1: Send me that. Well, Hal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1타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네, 척척 박사, 1타 강사, 헤일리였습니다.
1: 네, 여러분,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마지막 문자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051님이 물어봅니다. 민수 주니어 선풍기 쓰고 있나요? 안경이 좀 작아 보여요 라고 하는데 자 민수 주니어 안경이 작아 보인다 하는데 뭐 말할 거 없습니까? 네 제가 문자 예쁘게 달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네 자 민수 주니어 whoa calm down alright folks enjoy the rest of your evening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0: Say,
1: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tomorrow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9: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9: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9: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9: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9: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9: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0: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0: to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Busan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 오늘이 드디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1004일 되는 날이네. 천사. 아, 우리 천사 같은 자기가 어떤 식당을 예약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꾸몄을지 너무 기대된다.
4: Hi, honey. Oh, you look so beautiful today. Oh, what day is it today?
2: 어, 저기요. 서프라이즈 너무 숨긴다. 안 숨겨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4: Wait, surprise? Oh, I don't even remember what day it is today.
2: 어, 저기요, 진짜. 연기 너무 어색하잖아. 막 이제 달력 체크하고 하며 내가 모를 줄 알고. 또 막 오 마이 갓, OMG 이럴 거지?
4: Oh my god, OMG. Oh, I wanted to make a reservation for our anniversary. Oh, but I didn't have any room in my schedule to do it.
2: Room? Oh, room이라고? Oh, 뭐야, 뭐야, 뭐야. 자기 진짜 서프라이즈 제대로 한다. 우리 자기 최고 짱!
4: I didn't prepare anything, like I said earlier. Did you expect to dine in a private room at the restaurant? Oh, I'm so sorry.
2: 아, 진짜 자기야.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거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뭐 안 했다, 이런 소리는 그만. 쉿, 그만하기. 약속.
4: No, no. I wanted to make a reservation for our anniversary, but I had no room in my schedule.
2: 아, 진짜 생색 그만네요. 룸으로 예약했다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 얼른 가자. 자기야, 출발.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룸으로 예약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d like a table in a private room. I'd like a table in a private room.
5: I'd like a table in a private room.
1: 한국에서는 룸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인 방을 의미하는데요. 영어에서 private room이라는 표현을 써서 별도의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룸으로 예약 부탁합니다. I'd like a table in a private room. 창가 좌석으로 예약 부탁합니다. I'd like a table by the window.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룸으로 예약해 주세요.
4: I'd like a table in a private room.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부산 영어 방송.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0: 우리가 부산입니다.
11: 우리가 부산입니다.
12: 우리가 부산입니다.
9: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3: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4: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5: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